7월 31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장은아의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함께 들었습니다. 어느새 7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아하, 어딜 가나 덥다 덥다 하는 소리만 하다가 7월이 다 가버린 느낌인데요. 오늘 7월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엔 덥다, 힘들다라는 말보다 신난다, 잘 만난다 이런 소리가 더 많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3611님, 아이고 사연 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토마토는 무조건 설탕을 뿌려 먹어요. 자주 먹으면 물론 안 좋겠지만 가끔은 달달한 맛이 세포를 쫙 깨워주거든요. 3일간 야근으로 몸이 너무 힘든데 설탕 같은 방송 러브레터 들으며 버텨볼게요. 와우, 야근을 3일 연달아 하셨어요. 3611님. 아, 이럴 땐 설탕 필요하죠. 3611님의 오늘의 설탕은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되드리겠습니다. 오늘 퇴근하시면 설탕 뿌린 토마토. 요즘 토마토도 제철이에요. 맛있죠. 저 어렸을 때는 그 나중에 그 접시에 남은 그 설탕 물 있잖아요. 그거 접시째 들고 막 마셨는데, 아기 때. 아휴, 또 얼마나 맛있게요. 3611님, 감사합니다. 김선정님께서는요, 오늘 저의 설탕은 출근길 편의점 아이스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첫 모금 마시는 순간, 오늘도 버틸만 하네 싶더라고요. 설탕은 조금 줄였지만 행복은 한 스푼 더 넣고 살겠습니다 하셨어요. 아하, 김선정님, 그래요. 오늘 마지막 날에다 금요일, 네, 오늘만 버티면 그래도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 분 3611님 김선정님 두 분에게 달달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문자가 설탕입니다.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들, 노래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일할 때 자주 들으시고 부르시는 애창곡들 편하게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소식 오늘도 기대하고 기다리니까 보내주세요.

0: 내주세요. 또 널리 자랑하고 싶은 얘기부터 신나는 소식, 주말 계획, 휴가 이야기 등등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아니 본나

설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이영식의 여름바다, 박종석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 여름바다, 바다 풍경이 막 펼쳐져요. 노래하는 동안, 노래 듣는 동안.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경희님께서요. 현미 언니, 매미가 합창을 하는 구미, 하늘이 오늘도 덥다, 단디 준비해라 하고 알려주는 듯합니다. 오늘 휴가를 우째 알차게 보낼까 생각할 뿐이고 아직 이부자리랑 동침 중입니다. 러브레터도 있고 좋습니다. 아이 좋아요. 뭐 김경희님 그래요? 휴가? 휴가세요. 오, 구미면은 아니 이미 계획 다 이렇게 있겠지 해놓고 있겠지만 어찌 알차게 보낼까. 저는 바다 한번 가보면 어떨까, 또 그런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 여름바다, 아까 이영식의 여름바다 노래 들으면서 하,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오늘도 더우니까 단디 준비하십시오. 김경희님께 깐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아직도 이부자리 안에 있는 거면 아유 행복한 시간이네요. 이혜선님께서는 오늘부터 휴가예요. 오, 새벽에 영종도 도착했는데 자동차 에어컨 고장으로 카센터에서 대기 중이에요.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그래도 즐겁습니다. 그래요. 아, 오늘 휴가 영종도로. 오호, 네, 얼른 그 에어컨 수리하시고 휴가 잘 보내세요. 이제 주말 쭉 해서 바다도 보시고. 이혜선님,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아, 휴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 러브레터 가족분들. 2542님께서는요. 너무 더워서 시원한 비를 기다리는 부산입니다. 부산 진짜 비 너무 안 내렸다고 그러던데. 현미님이 설탕 얘기를 하니까 어릴 적 달고나 생각이 나네요. 국자에 설탕 가득 넣어 녹인 다음 소다까지 첨가하면 행복이 하나 가득 부풀어 오르지요. 엄마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국자 태워 먹으면서 해먹던 달고나 주먹이 세상 생각납니다. 집에서 국자에다 그 뽑기라고, 저희는 달고나는 또 다른 거였거든요. 뭐 그리고 뽑기, 그러니까 설탕 막 녹여가지고 그렇게 설탕이 소단가요? 넣으면 막 부풀어 오르고. 저희는 엄마도 같이 해서 드셨어요. 엄마가 막 우리 해줬거든요. 생각나네요. 2542님, 오랜만에 엄마 만나서 달고나 이 뽑기나 해 먹어볼까?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 네, 선물로 드릴게요. 아, 달달하네요. 네, 생각만 해도. 안일호님, 윤희상의 카스바의 여인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김경수님께서는 공훈의 다시 만나면 잘해줄게 청해 주셨는데, 아이 좋아요.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9735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 언니, 오늘 퇴근 후 가족들과 울진 후포로 휴가 떠나요. 오, 얼마 전에도 후포 네 얘기한 것 같은데 제 고향이고 후포에 언니가 있어서 자주 가는데 며칠 수영도 하고 맛난 해산물 많이 먹고 시원하게 쉬다 올 거예요. 짬짬이 러브레터 들으면서 바다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9735님 고향에 언니가 계셔서 그렇게 또 멀리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후포 아름답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던데 고향이라 좋으시겠습니다. 9735님 잘 다녀오시고요. 아, 수영도 하고 오호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사진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022님께서는요. 출근길부터 땀으로 샤워하게 되네요. 저는 60대 초반인 애매한 나이에 취업이 안 돼요. 아하, 맞아요. 이건 그래요. 60대 초반. 취업하기엔 또 애매하다고 그러죠. 사회 통념상. 근데 이리저리 일을 찾다가 요즘은 아파트 내부 미화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덥고 힘들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민들과 즐겁게 아침 인사 주고받으며 하루를 또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와, 1022님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저는 참 예쁘고 그 마음이 건강한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나올 때 이제 청소해 주시는 도움이 다 조금 나이가 있으세요. 어쩜 저 제 또래? 그런데 너무 밝게 인사를 해 주셔서 아침 인사 나누는 게 출근길에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1022님이 바로 그런 분이군요. 화이팅. 시원한 역시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아, 고점례님 신청곡 주셨어요. 오, 현미님 일산에 있는 L백화점 노래교실에서 요즘 현미님 노래 이정표 배우고 있어요.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저는 소띠 현미님이랑 친구네요. 9시만 되면 매일 친구 목소리 듣고 있네요. 오, 친구 점례야, 나 현미야. 아하, 요즘 이정표 노래 배운다고요. 김범룡 씨가 네, 제 데뷔 40주년 기념으로 곡을 준 노래거든요. 작사도 김범룡 씨가 해주시고 곡도 직접 써서 줬는데 아,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저는 아, 이정표 네, 고점례님 신청해 주셔서 제가 신나서 준비해놨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점례야, 선물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줄게. 좀 어색하지만 어쨌건 소띠 갑장 동갑 반가워요. 노래 띄워드리고 잠시만요. 그 전에 오창수님 그리고 1432님께서 신청해 주신 박일남의 하, 이 노래도 좋죠. 마음은 서러워도 먼저 들을게요.

0: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김정자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폭염의 습격이 연일 이어지면서 더위 탓인지 요즘 작은 것에도 화가 나고 점점 인내심이 작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여성 단체에서 저를 회장으로 추천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순간 더위가 확 가시고 지금까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특별하게 이룬 것도 없이 살아온 저에게 회장이란 직함을 준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받기보다는 부담과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소식을 접할 때 저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선뜻 수락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벅찼지만 혹여나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회원분들의 소중한 뜻을 외면하는 것 또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원분들의 믿음과 기대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 많이 달랐어요.
1: 아, 그 나이에 무슨 회장이야? 회장은 아무나 하는 건가?
0: 남편의 따가운 한마디에 처음엔 잘해내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렇게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다니 내가 잘해내서 나중에 큰 소리를 땅땅 쳐야겠다 싶었죠. 저는 젊을 때부터 무슨 일이든 두려움 없이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얘기를 듣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니 70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저도 참 많이 늙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볼록 나온 배도 신경 쓰였고 이 모습으로 어찌 대중 앞에 서서 취임을 할까 자신감도 떨어졌고요. 과연 임기 2년 동안 회원이 50명이나 되는 여성단체의 회장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저녁에 축 늘어져 있는 저를 보더니 남편은 갑자기 카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1: 이걸로 취임식에 입을 옷도 한 벌 사고 회원분들한테 취임식 날 식사 대접도 해드려. 명색이 회장에 취임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0: 그 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개인 택시를 30년 이상 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시민의 발이 되어 드리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며칠을 고생해야 버는 돈을 선뜻 쓰라고 하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말하던 남편.

나의 지혜라 생각하고 글을 써봅니다. 제 글을 소개해 주신다면 취임식 날 회원분들과 함께 다시 듣기로 들으며 회원분들과 함께 웃고 고민하며 존중하는 동반자가 되어 선배님들이 이룩해 오신 소중한 전통을 이어받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원미연의 소리질러였습니다. 아, 7025님께서요. 남편분에게 앞으로는 오빠라고 불러주세요. 카드 주면 오빠잖아요. 오, 아, 그런 거예요? 아, 네. 참, 저는 그럼 오빠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죠? 오, 카드 주면 오빠. 아, 그러네요. 이 영숙님께서는요. 어머, 멋진 남편입니다. 축하합니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응원해 주셨어요. 이소형님, 리더십이 뛰어나신가 봐요. 응원해 주시는 남편분도 멋지세요. 아, 그러게요. 우정숙님께서는 오, 사연 들으시면 회원님들께서 엄청난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실 것 같아요. 브라보! 아, 좋습니다. 와, 회장님. 네. 어떤 여성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통도 있고 그런가 봐요. 회원이 50명이면 꽤 큰 단체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고 각오를 다지는 모습과 글을 보니까 김정자님 정말 회장 잘 해내실 겁니다. 남편분 말씀처럼 아무나 회장 되는 거 아니죠. 회원분들이 회장이 될 만하니까 추천을 하는 거니까요. 용기 잃지 마시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남편분에게 정말 오빠 한번 이렇게 오빠라고 한번 불러봐 주세요. 카드 주면 오빠. 어, 예, 신박합니다. 오늘 사연 주신 김정자님에게는 도라지 홍어회 무침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이제 드디어 7월에 고급 블랙박스 받으실 두 분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진솔한 사연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중에서 블랙박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7월 21일에 소개된 윤종철님입니다. 암을 이겨내고 해오름 신앙송 콘서트 무대에 오른 아내분을 응원하는 사연 기억나시죠? 아내분 못지않게 아주 감동적인 글을 보내주신 윤종철님에게 고급 블랙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고급 블랙박스 받으실 두 번째 주인공은 7월 22일에 소개해드렸던 김정태님이에요. 옛날 시골 낙도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 여름의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바다에서 멱도 감고 소 몰고 소풀 먹이러 다녔던 옛 추억이 우리를 모두 흐뭇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윤종철님, 김정태님 7월에 블랙박스 당첨자로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러브레터 선물방 게시판에 고급 블랙박스 당첨됐다고 꼭 글 남겨주세요. 5156님 신청곡 사연 주셨는데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여름 휴가의 절정이라는 7말 8초네요. 7월 말 8월 초. 저는 내일 남편이랑 부산에서 기차 타고 동해로 여행 가요. 어릴 때 소풍 가면 설레서 잠 못 자듯이 고3 때 펜팔로 남편과 만나 오 66세가 되었어요. 동해에서 아들과 며느리 손녀도 만나고 시원한 동해 바다를 볼 생각에 소녀가 된 기분입니다. 인생 2막 남편과 손잡고 옛 이야기 하며 잘 다녀올게요. 신청곡은 유익종의 사랑하는 그대에게입니다. 아하. 네. 지금, 휴가 많이 떠나시는데, 5156님, 이번 휴가는 좀, 특별한 휴가일 것 같은데요. 가족분들과 동해에서 만나서, 또 부산도 바다인데, 또 다른 또, 이 동해 바다 보면 또 다른 느낌이시죠? 잘 다녀오세요. 손잡고 다니실 거예요. 아하, 부럽네요.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노래 유익종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지금 띄워드릴게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혜선님 사연입니다. 신랑이 오늘부터 5일간 휴가인데요. 이번 휴가는 시골 합천에서 홀로 농사일을 하시는 친정엄마께 가서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건강도 챙겨드리려고 드리고 오기로 했어요. 지금 신랑이 운전하며 부산에서 합천으로 가고 있어요. 친정엄마 볼 생각에 설레요. 운전하는 신랑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아유, 신랑님, 이런 그 오빠라고는 그 카드만 주면 오빠예요? 아니면 이렇게 친정에도 같이 가주고 이런 신랑은 오빠라고 안 부르는 건가요? 아니 진짜 오빠라고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남편분, 아유, 휴가를 또 장모님 댁에 가서, 네, 처가에 가서 이렇게 보내준다는 게 좀 제가 왜 고맙죠? 감사합니다. 혜선님, 잘 다녀오세요. 엄마 볼 생각에 설렌다 그랬는데, 아, 합천 좋죠. 일 많이 하셔야겠네요. 엄마 도와주시려면. 화이팅! 깐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엄마께 제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금잔디의 인생샷. 아, 네, 1부 끝곡으로 같이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는 휴가를 떠나는 차량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도 피서지와 관광지로 향하는 차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출발 전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휴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남사 일대로 정체되고 독립기념관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영천 부근 2차로와 이후 충청권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 부근에서도 각각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방화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이후 영동대교를 앞두고도 사고가 나면서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추가열의 여수행 함께 들었는데 135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3544님께서요. 현미언니 여름휴가 기간인데요. 어제 하루 종일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병원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 요즘 부쩍 피부 가려움이 심해서 피부과에 갔더니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다네요. 안구 건조증 때문에 안과에 갔더니 컴퓨터 모니터를 오래 보면 안 된다고 하고요.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의원도 가서 침도 맞고 왔어요. 종합병원이 따로 없네요. 의사 선생님들 말만 종합해 보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컴퓨터 보지 말고 오래 앉아 있지 말라는데 결국 회사를 안 다녀야 낫는다는 소리인 거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K 직장인은 착잡합니다. 아, 이거 저도 해당되는 거 엄청 많은데요, 3544님. 왜냐면 피부 가려움증 이거는 정말 면역력하고 직결돼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또 시작하면 안 되죠. 예, 어쨌건 3544님. 저도 여기 해당되는 거 많아요. 안구 건조증, 피부 가려움증, 거기다 이제 소화 불량, 허리 통증. 근데 좀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를 내 몸을 좀 사랑하고 쉬어줘야 돼요. 첫 번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요즘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잠을 충분히 자라.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고 또 낮에 뭐 못하니까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막 뭐 딴짓하는 분들 많은데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첫 번째. 네, 아셨죠? 뭐 다 미루고요. 휴가 기간 동안 잠 좀 충분히 푹 자고 내 몸을 휴식 시켜주기 바랍니다. 3544님 저도 그러려고요.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는지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시고요. 반가운 추억의 노래 또 요즘 여러분이 부르시는 애창곡들 신청해 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 또 다양한 선물도 드립니다. 문자는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 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소재순 시인의 산골 아이입니다. 엿장수 가윗소리, 들길 뛰다 피가 나도 칭얼이는 동생 없고 잠자리 쫓기도 하고 칠 씹는 산골 아이들 뙤약볕에 자라네. 소쩍새 목매도록 풍년을 노래하는 달 아래 고요 속에 오가는 말 정답고 진종일 지친 오누이 무깃불에 잠드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소재순 시인의 산골 아이 함께 했는데요. 옛날 시골에서 자랐던 추억들이 새록새록하죠. 어린 갓난쟁이 동생은 어린 언니나 누나가 하루 종일 푸대기로 업고 다녔고요. 아직 어려서 놀고 싶으니까 동생 업은 채로 엿장수 소리에 구경도 가고 잠자리도 잡으러 다니고 아휴 그런 누나와 동생들이 참 많았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8088님께서요. 제주인데 자녀들과 손주들 11명이 휴가 와서 일주일 동안 바닷가 가고 놀다가 오늘 갔어요. 만나니 반갑고 가니 더 반갑네요. 이게 솔직한 네 마음이죠. 오면 반가워요 정말. 오면 반갑고 그쵸. 네 아유 뭐 같이 밥 먹고 뭐 정신없이 가는데 가면 더 반가워. 근데 이게 교통도 좋고 뭐 이런 그 통신수단도 발달되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건 아주 북적북적 일주일 보내셨네요. 8088님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임명춘님 사연입니다. 네. 오늘이 54번째 맞이하는 저의 생일입니다. 현미 언니 축하해 주세요. 가족들 친구들한테 축하 메시지도 받고 선물도 받고 다 했는데 괜시리 좀 허한 느낌은 뭔지 모르겠어요. 오, 행복에 겨워 투정 부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뭔가 채워지지 않은 뭐가 있는 듯합니다. 이 마음을 현미 언니가 축하해 주시면 채워질 듯합니다. 그 한 조각을 제가 퍼즐을 딱 맞춰드릴게요. 오늘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 선물로 저는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 조상우님 신청곡 태진아의 당신의 눈물이네요. 또 1958님 4197님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 정해주셨고 문혜숙님 황규현의 애원 신청곡 주셨고요. 5758님께서는 조용필의 기다리는 아픔 청해 주셨어요. 네, 신청곡 오늘 쭉 이어드리겠습니다.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7986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여기는 여름 상추 키우는 화성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너무 더워 상추들이 힘없이 쓰러져서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작업을 한답니다. 세상에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아, 화성의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아침 일찍보다도 해가 지고 차라리 밤 시간이 더 나은가 봐요. 근데 오후 6시라도 요즘은 아직 해가 네, 지지 않고 좀 밝은데 그래도 밤 11시까지 작업을 하신다니 7986님 아휴, 수고 많으시네요. 정말 세상엔 쉬운 일이 없죠. 그럼 이 시간은 조금 네 준비하시고만이라고 좀 그래도 시원하게 보내시는지요? 여름 잘 나세요. 미숫가루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하은지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저 아기 낳고 조리원에서

어제 퇴원하고 집에 왔어요. 뱃속에서도 매일 러브레터를 같이 들어서인지 크크 우리 애기도 현미 언니 목소리 들으며 잘 자고 있어요. 늦은 나이라 좀에 힘드네요. 아이고 하은지님. 아니 애기도 듣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네 잠 깨지 않도록 더 조용조용히 진행하는 건데 아이고 아가야 세상에 나왔네요. 그죠? 어제 퇴원하셨대는데 강은지님 쉬엄쉬엄 아기 잘 때 그냥 보이는 것들 다 그냥 놔두고 같이 좀 눈 좀 붙여요. 하은지님도 조금 눈 붙이게 제가 말소리를 좀 줄여줄게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수면 건강식품 선물로 드릴게요. 엄마가 건강해야죠. 아이고 힘드시다 그랬는데. 예. 3735님께서는요. 현미님 여기는 김천에 있는 증산계곡이에요. 오, 닭 백숙과 호박전과 부추 넣고 전 부치고 그리고 떡볶이와 라면까지 챙겨왔어요. 먹고 놀고 오늘 하루 힐링합니다. 아니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계곡에 가신 거예요? 물놀이? 아 참. 몇 분이서 가셨는지 오늘 엄청 먹고 놀고 좋지요. 노래도 들으시고 신선놀음하고 오시겠네요. 그나저나 증산계곡 한번 가보고 싶네요. 김천에. 역시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강증석님께서는요. 현미님 여긴 경남 부곡 로얄 암요양병원입니다. 환우들 단체로 콩 깔아서 러브레터 들으시라고 했는데요. 만일 이 사연이 방송되면 환호와 박수 나올 겁니다. 지금 네 환호와 박수 시작하신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일 하셨어요. 강증석님 그래요. 로얄 암요양병원 병원에 계신 모든 환우님들 완쾌를 위해서 그날까지 힘내시고요. 매일매일 제가 기도해드리고 친구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환호해보실래요? 하나 둘 셋 와 강증석님께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어허 좋습니다. 조혜미님 신청곡 주셨어요. 여름 휴가 없는 자영업자입니다. 가족끼리 똘똘 뭉쳐 더운 날씨에도 열일 중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러브레터가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 되어주네요.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김연자님의 블링블링 신청해요.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일하시는 네 조혜미님 가족 여러분들 노래 나가는 동안 함께 따라 부르시고 또 동작도 춤도 추시면 더 좋고요. 화이팅!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비슷한 분 한 곡 더요. 네 장명근님께서 이자연의 찰랑찰랑 청해 주셨거든요. 이어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1960년대엔 코믹 영화부터 액션 영화, 로맨스 영화 등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제작되었고요.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관객들을 펑펑 울게 만드는 영화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눈물 없이 볼 수 없게 만드는 영화들에는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는 여자 주인공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면서 이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또다시 불행한 일에 휘말리며 고초를 겪는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기 엄마입니다. 영화 오기 엄마는 김지미 씨가 주인공으로 열연을 펼쳤는데요. 공장의 여직공이었던 김지미 씨는 부잣집 아들과 결혼해서 오기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 뜻밖의 사고로 남편을 잃게 되고요. 슬픔을 딛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오기를 돌보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뿐인 딸 오기마저 교통사고로 잃고 맙니다. 게다가 슬픔으로 가득한 김지미 씨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시아버지마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는데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고생만 했던 며느리에게 이제는 행복해지길 바라며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남자와 새로운 인연을 맺어준 다음 숨을 거두게 되죠. 영화의 내용도 슬프지만 관객들을 더 많이 울렸던 것은 바로 이미자 씨가 노래한 주제가였는데요. 한산도 씨가 작사하고 백영호 씨가 작곡한 노래 오기 엄마는 영화 속 오기 엄마의 구구절절한 심정을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은 오기 엄마의 애통한 마음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미자 씨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 중에서도 예전에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오랜만에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미자 씨의 오기 엄마입니다.

너무나도 벅찬 행복이었기에 당신을 잃은 슬픔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렇지만 제게는 그 슬픔을 메꿔주는 당신의 귀여운 오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기가 그 귀염둥이 오기마저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주현미의 러브레터. 2639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여기는 강원도 철원군인데요. 오, 지금 다슬기 축제 기간이에요. 오늘 남편 친구 가족이 10명씩이나 제주에서 온다고 해서 옥수수 따다가 찌고 있는데 정말 덥네요. 아, 철원은 그래도 좀 그 지역적으로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다슬기 축제 기간이군요. 혹시 휴가 계획 아직 안 잡으신 분 계시면은 여기 철원군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주에서도 가신대잖아요. 오, 2639님 남편분 친구분들 오늘 가서 그 옥수수 맛있게 드시고 주말 잘 보낼 것 같습니다. 힘드신데 어떡해요. 고급 명란젓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6102님께서는요, 임실 군내 버스기사 방진철입니다. 항상 첫차 나갈 때 미세하게나마 오늘 날씨를 점쳐본답니다. 오, 오늘도 많이 덥겠네요. 다들 더위에 지치지 않길 바랍니다. 화이팅! 어떤 식으로 미세하게나마 날씨를 점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 오늘 구름이 아니면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습도 막 이렇게 하는데 6102님 맞아요. 오늘도 많이 덥겠죠? 오늘도 화이팅! 안전운전 하시고요. 한우 우족탕과 두가니탕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주말 어떻게 보내실지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 또 휴가 계획도 다 궁금합니다. 아, 마칠 시간이에요. 마지막 곡으로 전유진의 나비야 들려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무더위 속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8월의 새 아침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는 휴가를 떠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피서지와 관광지로 향하는 차량들이 많아지면서 평소보다 긴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받아 양화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후 영동대교를 앞두고도 사고가 나면서 5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소 3패부터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이후로는 동산요금소에서 춘천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 일대와 더 가서는 대신 졸음쉼터에서 대신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대저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받아 삼락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전국적으로

0: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최혜민님이 주셨습니다. 해운도 죄송합니다. 해운대 놀러 왔는데 와 외국인들이 그냥 바글바글 태닝하고 누워 있네요. 야 발리나 방콕, 에? 푸켓 안 가도 되겠어요. 아이 저 발리보다 더 좋죠. 5분만 걸어가면은 싱싱한 횟집 있지, 떡볶이 있지, 돼지국밥 있지, 공중 화장실 활짝 열려 있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자 기분은 글로벌하게 내시고 속은 한식으로 달래면서 휴가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오모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자 압도적 여름 노래 1등 노래방 1등입니다. 예, 박명수의 노래입니다. 아주 창피하네. 바다의 왕자.

여름 하면 바로 이 노래 아니겠습니까? 바다의 왕자. 예.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해주시고, 또 배워주시고, 아, 우리 10대, 우리, 저, 우리, 하이틴들도 상당히 이 노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때는 하이틴이었어요. 예.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윤정호님, 7724님, 김연순, 안용진, 이동현, 이금서님 등등. 아, 쥐팍 감사해요. 우리 금서님은. 쥐팍이 주신 숙박권으로 서울로 호캉스 왔습니다. 서울 구경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부산은 너무 더워요. 어제, 오늘 다 39도네요. 라고 119 하나님. 예, 이제 막바지죠. 예, 금방 내려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금요일에는 어김없이 검색앤차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에 미친 아이 방아방아 전민기 씨와 함께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핫 트렌드는 뭔지 차트와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참여하실 곳은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후에 전민기 씨와 돌아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0: 티베트의 승려죠. 예. 페마 초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지나가는 날씨일 뿐입니다.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시지? 이 코너는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를 알아보는 빅데이터 차트쇼죠. 금요일엔 검색 앤 차트. 자, 방송에 미친 아이 방아방아 전민기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방아방아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0: 예. 요즘 저 밤낮으로 아주 열심히 뛴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예.
1: 몸에 좀 독소가 쌓였는지 염증이 예. 있어서 예. 러닝으로 좀 해소하고
0: 아,
1: 있습니다.
0: 그래요? 예. 저도 러닝을 좀 하다가 예. 예. 얼마 전에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그 예. 몸으로 뛰면 안 된대요. 몸이 망가져가지고 균형도 안 잡혀있고 그 몸으로 뛰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1: 그러면 이 슬로우 조깅이라고 요즘에 예, 예. 아주 그냥 천천히 뛰시면 되는데.
0: 그냥 천천히 걸어요. 예, 그 몸뚱아리로 뛰시면 안 된다고.
1: 그래요.
0: 예, 왜냐면 이게 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1: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균형이 맞춰지고 적응이 되고 처음엔 너무 아프거든요.
0: 뭐 그렇긴 한데 예, 아무튼 그 남들 뛴다고 무작정 뛸 게 아니라
1: 맞아요.
0: 자기 몸 상태를 보고 뛰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1: 그건 맞아요. 예, 예. 그 기록에 너무 목매시면 예. 안 돼요.
0: 그리고 잘못하면 허리 예. 나가고 예.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 멋있어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0: 예, 예, 예. 예. 꼭 한번 자기 몸을 잘 알고 뛰시기 바라고요.
1: 제가 동네로 한번 찾아갈게요.
0: 저희 동네요?
1: 네, 같이 한번 뛰어요.
0: 아니요, 아니, 저는 혼자 뛰는 거 좋아해요. 누가 옆에 있으면 빨리 포기를 못해요.
1: 알겠어요.
0: 예, 빨리 포기하거든 제가. 예.
1: 좋습니다.
0: 자, 빅보드 차트 한번 더 만나볼까요?
1: 자, 지난 6월 24일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연이어 개장을 했습니다.
0: 네.
1: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해운대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너무 많대요.
0: 아, 예. 네. 거의 마이애미예요, 그죠? 마이애미.
1: 그래, 마이애미.
0: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마이애미.
1: 그래서 올해 제주 해수욕장에서 이제 환경 보호 일환으로 한번 사용하면 버려지는 현수막을 가져다가 이제 알록달록한 파라솔과 돗자리로 재탄생시켜서
0: 그래,
1: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0: 참 잘하는 거예요.
1: 네,
0: 예,
1: 그래서
0: 예.
1: 이번 여름휴가 때 제주 놀러가시는 분들은 눈여겨봐주시길 바라면서 해수욕장 성수기 시즌에 발맞춰서 준비한 차트입니다. 국내 이색 해수욕장 베스트 5. 그 형님의 바다의 왕자 뮤직비디오가 이제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0: 송도인데 송도?
1: 송도예요?
0: 네, 송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너무 오래다 2000년도라서 네. 26년 거를 이렇게 송도로 송정인가?
1: 그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0: 아무튼 뭐
1: 저희가.
0: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송정 네. 송도 다 좋아요.
1: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뭐 장소를 형님이 고른 건 아니죠?
0: 예예 예. 그때 제 아는 형님이 저 감독님이었는데
1: 와서 찍고 회 한 접시 하고 가라고 하셨나요?
0: 회를 먹었던 기억은 잘 없는데 아무튼 그래요? 싸게 잘 찍어주셨어요. 예, 싸게.
1: 아, 그럼 예, 되게 빨리 찍는.
0: 굉장히 싸게 잘 찍어주셨어요.
1: 아, 예,
0: 예.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1: 어쨌든 뮤비 공개 직후에 이제 이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리고 숙박, 외식, 쇼핑 등 매출이 상승하는 박명수 효과를 그 당시에 톡톡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진짜요?
1: 예.
0: 아닌 것 같은데? 원래 거기 사람 많아요.
1: 아니에요. 효과 같대요.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아, 어쨌든 송정송도 다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최민선님이 네, 예. 헷갈릴만 하다고.
0: 아, 부산 진짜 좋아요. 부산 진짜 좋아요.
1: 저 그 예. 송정 얼마 전에 갔는데 예.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더.
0: 제가 그 예. 부산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맛있는 것도 많고 받을 예. 수 있지만 거기 저 편집샵이 있었어요.
1: 편집샵.
0: 거기 해운대 거기 저 뒤쪽으로 호텔 뒤에 편집샵들이 많아서
1: 아, 옷 사러
0: 갔어요. 그런 옷 같은 거 좋은 예. 게 많아서 그것도 그래요? 쇼핑도 얼마 할 만하고 맛있는 것도 많고 네. 거기 뭐 이렇게 복국도 있잖아 복국.
1: 아 저는 그리고
0: 복국 좋아.
1: 그 달맞이 고개 넘어갈 때 거기에 그
0: 조개구이집.
1: 아니 대구 지리탕이 있어요. 머리로 한 거. 그 고개 넘어가서 거기가 넘어가면 송정인지 송도인지 되게 저도 헷갈리네.
0: 맞아요. 그 근처니까. 예. 거기 이제 조개구이 맛도 하는 데가 있어요. 누구 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미어터지고 와 부산 진짜.

0: 좋은데.
1: 광안리에도 사람 너무 많아요.
0: 아, 부산 뭐 백화점도 있고 거기는 진짜 예술이야.
1: 아니 백화점은 갑자기.
0: 아니 그러니까 백화점은 바로 있고 네. 거의 하와이야. 거의 하와이. 하와이랑 비슷해.
1: 맞아요. 해운대도 이쪽 방파제 쪽으로 너무 좋아.
0: 하와이는 근데 가면 먹을 게 없잖아. 거기 가면 아우 입에 맞지도 않고 그냥.
1: 하와이는 안 가봐가지고.
0: 근데 제가. 진짜 네. 부산이 짱이야.
1: 자, 뮤비는 송정 해수욕장이 네. 맞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예. 언제 바꿨대 그걸?
1: 뭘 바꿔요? 본인이 헷갈리신
0: 간판을 바꿨나?
1: 자, 예,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차트 들으시면서 내가 가본 국내 이색 해수욕장 보내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순위 없이 만나볼게요.
0: 제가 작년에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제가 MC 봤거든요.
1: 아, 그러셨어요?
0: 그때 그 랄라라고 했던 뷰가 4천만 뷰인가 나왔어요. 쇼츠가.
1: 아, 랄라라고.
0: 3천만 뷰인가 4천만 뷰가 나왔어요.
1: 2MC 그게. 보신 거예요?
0: 아니, 아니, 이제 그 랄라로 노래 부르러 나왔고, 저는 MC 했고,
1: MC 하셨고.
0: 그 인터뷰했던 게 쇼츠가 막 3천만 뷰가 넘더라고요. 예.
1: 자, 첫 번째부터 만나볼게요.
0: 네.
1: 바다 옆에서 쇠질 가능한 비치짐, 울산 일산 해수욕장.
0: 쇠질이 뭐야? 아,
1: 네, 운동기구.
0: 아, 운동기구.
1: 네, 그래서 출렁다리로 유명한 그 대왕암 공원 옆에 있는 도심 속 해수욕장인데 여기가 이제 수심이 낮고 경사가 완만하대요.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로 물놀이 하기에 너무 좋고 특히 이제 요즘 SNS에서 핫한 비치짐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요새 그 저기 어디죠? 강원도 쪽에도 요런 또 비치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산 관광 안내센터 쪽으로 가면은 헬스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비치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LA나 미국 쪽 가면 이런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록스, 크로스핏,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온갖 기구들이 비치가 되어 있고요. 오는 8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저는 이 무더위에 못 들 것 같긴 한데.
0: 그렇죠.
1: 광활한 바다 보면서 운동하다가 땀에 젖은 몸 그대로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어마무시한 장점이 있죠.
0: 맞아요.
1: 역시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장과 세족장도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할 때 덥고 땀은 나지만 바로 그냥 바다로 뛰어들면 그러면.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0: 요즘은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예. 깨끗하고 깔끔해서 예. 너무 좋아요. 예. 예.
1: 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이색 빛이 찾아서 가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예.
1: 김지연님은 해수욕장까지 가서 운동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김종국 씨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떻게든 운동하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0: 네. 예. 요즘 저 동남아 쪽도 뭐 다 많이들 가시지만 약간 좀 위험하다는 곳들도 좀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네. 약간 좀 위험한 좀 곳들도 있다고 하니까 네. 예, 이왕이면 국내 여행은 위험할 일이 전혀 없잖아요.
1: 아, 그쵸.
0: 자기만 안 까불면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국내 쪽으로 한번 쫙 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7789님이 그런데 가면 몸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위축돼요. 아, 이게 참 우리가 외국은 진짜 자기 몸 상관없이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수영 팬티만 입고
0: 예,
1: 하는데
0: 예, 예.
1: 우리는 이 뭐죠? 레시가드를 벗을 수가 없어.
0: 우리는
1: 몸 좋은 사람들만 벗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0: 외국은 마이애미 같은 데 가면 진짜 홀라당 발라당 벗고 누워있는데 우리는 네. 다 레시가드 입고 있고.
1: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몸이 좋아야지만 요거를 좀 벗을 수 있게 되어 눈치를 너무 봐서 그래요.
0: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 의식을 많이 하는 거야.
1: 근데 우리나라는 또 쳐다보긴 해요. 또 유독.
0: 외국도 쳐다보겠지만 쳐다보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이건데
1: 상관 안 하지.
0: 우리는 남의 의식을 많이 하는 게 이게 문제야.
1: 아니 박명수 씨가 좀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먼저 좀 우통 까보시면
0: 제가
1: 어떨까요?
0: 제가 뉴욕 그 네. 뉴욕에서 네. 무도 촬영했을 때 네. 뉴욕커들은 항상 우통 벗고 뛰잖아요.
1: 우통 뭐 그렇게 하죠.
0: 그래서 우통 네. 벗고 뛰었는데 다 쳐다봐요. 어, 뭐야, 쟤? 그러면서.
1: 아, 미국에서도 또.
0: 안 먹어주더라고요.
1: 쳐다보는.
0: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좋아야지. 네. 저 배볼록 나온 올챙이 같은 사람은 쳐다보더라고.
1: 아니, 근데 대부분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니까.
0: 그렇지.
1: 우리가 먼저 나서서 좀 해보자고요.
0: 예, 네.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계속 뛰다 보면은 몸이 네. 좋아져요.
1: 어, 맞아.
0: 몸이 좋아져요.
1: 아, 그럼 또
0: 잠깐은 창피한데 6개월만 창피하면 몸이 좋아져요.
1: 맞습니다.
0: 지나 같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오, 저 사람 옛날에 배불뚝이었는데 네. 지금 몸 좋아졌네.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1: 알겠습니다. 네.
0: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 자, 예. 두 번째 가볼게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바다. 제주 함덕해수욕장. 그 고운 백사장하고 푸른빛 바다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인데 제주에서 유일하게 펫비치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반려견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바닷가인데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반려견을 위한 함도그 비치라는 공간을 개장해가지고 9월 6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은 제주 서우봉 입구 앞쪽 해변이고 여기도 이제 상대적으로 수심이 낮기 때문에

0: 소형견들도 마음 놓고 수영을 하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려면 입장하기 전에 이 함덕비치 관리동에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 이거 이런 건 무조건 지켜줘야지.
0: 그래서 그거. 이용 서약서 쓰고 등록한 다음에 입장할 수 있고요. 한 사람당 한 마리의 반려동물만 동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법정 맹견 5종을 제외한 최고 1m 이하의 반려견이면 다 가능하고요.
1: 그렇죠.
0: 그 외에 이제 반려견 리드줄 착용, 배설물 치우기 같은 기본적인 이용 수칙만 잘 지키면 되고요. 이 반려견 늘 우리 키우고 계시는 박명수 씨도 여기 데리고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라는 또 제작진
1: 싫어요.
0: 네, 싫죠. 예,
1: 제 몸뚱아리도 힘든데 아, 누구랑 같이 가고 누구랑 같이 가는 거죠. 제가 싫어요.
0: 아 요즘에는 예, 근데 예. 이렇게 반려견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곳들이 참 많아졌어요.
1: 네.
0: 그래서 안현신님은 제주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함덕해수욕장 너무 좋아요. 3558님 여기 강릉인데요. 안목해수욕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펫 해변이 있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1: 예.
0: 이제 찾아보면 요즘 많아요. 그래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공간들 찾아가고
1: 저도 지난주에 제주도에 갔다 왔었고 8월 네. 말에 제주도에 또 가거든요. 공연하러.
0: 또 가요.
1: 네. 근데 갔는데 그 서귀포 쪽에 우연찮게 그 흑돼지집에 갔거든요.
0: 네.
1: 아유, 난 깜짝 놀랐네.
0: 또 너무 맛있었어요.
1: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이 멜젓이 우리가 먹었던 그런 멜젓이 아니에요. 썩은 멜젓이 썩은 멜젓.
0: 근데 맛있어요.
1: 그러니까 썩은 내가 확 나는데 그게 끓여지니까 흑돼지를 딱 찍었을 때 맛이 고기 맛도 달라. 와, 울었네, 울었어. 그래도 저녁 때 먹고 아침에 똑같지 않아 거기. 아침에 똑같았어요.
0: 박명수 씨.
1: 안 된대요, 근데 안 된대.
0: 왜 안 돼요?
1: 너무 일찍 왔다고.
0: 너무 일찍 갔어요?
1: 2시부터 못 낸다고 그래가지고.
0: 우리 박명수 씨 특징이 뭐 예. 하나 꽂히면 또 자주 가잖아요.
1: 근데 같이 갔던 스태프들도 너무 좋아요. 또 가고 싶다고.
0: 그 정도로?
1: 깜짝 놀랐어. 이름을 소개해도 되나?
0: 안 될 것 같은데.
1: 이름 소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저 얼마 전에 TV 한번 나왔고 그 BTS의 뷰가 갔다 왔대요.
0: 예.
1: 한번 찾아보세요. 나 깜짝 놀랐네 진짜.
0: 저도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1: 제주도에 있는 그 흑돼지집은 다 가봤는데 거기가 완전 최고였어요. 예.
0: 그 앞에도 바다가 있나요?
1: 있죠. 예. 서귀포.
0: 네. 자, 그럼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바다가 열린다. 신비의 바닷길 보령 무창포에서 욕장. 저는 여기 어릴 때 가봤죠.
1: 무창포? 보령? 네.
0: 1928년에 개장한 서해안 최초의 해수욕장이고요. 해안가 송림하고 기암괴석이 어우러져가지고 해수욕과 산림욕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오는 8월 23일까지 이제 운영이 됩니다. 무창포 타워를 비롯해서 무창포함 수산시장, 갯벌체험, 닭벼슬섬, 인도교 같은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서해안 대표 관광지고 특히 이제 음력 보름과 금음 전후로 해서 매달 두세 차례 이 조석간만의 차 때문에 약 1.5km의 바닷길이 열려버려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신비의 바닷길 현상으로도 유명한데 여기 이제 바닷길 열리면 서해안이 뻘이 많아요. 그래서 개나 조개 같은 걸 이제 잡기 아주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무창포 입구에서 50m 떨어진 언덕 위에 위치한 전망대에 오르면은 이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장관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모티브로 매년 이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리는데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뭐 제주도까지 가기가 좀 시간적인 여유 없는 분들은 네. 예, 보령도 너무 좋죠.
0: 보령 좋아요.
1: 여기 머드축제 있잖아요.
0: 머드축제
1: 있지. 여기 기회가 안 돼서 못 갔네.
0: 맞아요.
1: 기회가 계속 안 맞아가지고. 예.
0: 저도 이제 서해안에 가끔 가는데
1: 네.
0: 상대적으로 다른 곳들에 비해서 좀 개발이 덜 돼가지고 우리 왜 어릴 때 부모님하고 갔던 그런 추억을 좀 떠올리긴 좋습니다. 이제 바다가 약간 뻘이어서
1: 네네.
0: 색깔은 좀 어둡긴 한데
1: 그렇죠.
0: 그래도 이제 깨끗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뭐 잡는 재미가 쏠 수 있어요.
1: 거기 그런 데가 먹을 게 많아. 네. 조개 같은 거 좋잖아요. 거기.
0: 맞습니다. 이현정님도 무창포 해수욕장이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바다 갈라지면 조개 죽고 그랬네요. 장영은님도 무창포에서 바닷길 열리는 걸 직접 보니 자연이 만든 마술쇼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김영희님은 무창포 해수욕장 조개 잡아서 칼국수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하셨네요. 네.
1: 모르겠어요. 어떤 맛인지.
0: 안 드셔보셨으니까. 예.
1: 무창포 조개잡이는 처음 네. 들어봤어요.
0: 거기 진짜 애들 되게 좋아요. 꽃게 요만한 것도 많고 조개 캐는 재미.
1: 그러니까 네. 삼면이 바다라서 외세 침입은 많이 받았지만 네. 좋은 게 더 나중에 생각하니까 좋은 게 많아.
0: 그렇죠. 동해, 남해, 서해가 네. 또 다 각자 특징이
1: 그러니까,
0: 있어가지고.
1: 그러니까 예전에는 힘들었는데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별로 삼면이 바다인 게 좋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삼면 바다
1: 예, 예. 서해안, 동해안, 또 남해 다 아름답잖아요.
0: 맞아요.
1: 예, 아름답고 또 각자 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0: 제주도까지.
1: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0: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1: 네.
0: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월클.

0: 강화 동막해수욕장.
1: 오, 강화.
0: 네. 오. 지난해 이제 15만 4천여 명의 피서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아주 인기 휴양지입니다. 올해는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하니까 지금 다 소개해드린 곳들이 아직 넉넉하게 한 달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동막해수욕장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고요.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밀물 때는 해수욕 하시면 되고 썰물 때는 역시나 갯벌 체험을 하면 되는데 물이 빠지면 이 끝없이 펼쳐진 갯벌 드러나면서 칠개, 가무락, 쌀무늬 고둥, 갯지렁이 같은 다양한 바다 생물을 볼 수가 있고요. 해수욕장 한쪽에는 이제 저새 보러 가는 길이라는 산책로가 있는데 저새가 이제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잖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보호되고 있는데 강화 갯벌, 그다음에 저새 번식시 역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또 가면 좋겠네요. 근데 강화도가 이제 차 가끔 막히긴 막히는데
1: 길이 조만간에 길이 하나 뚫린다 그러던데 강화도까지. 네. 예.
0: 그 갈만해요. 저도 아, 강화도 그래요. 자주 가는데 예. 좋습니다.
1: 강화도는 갈만도 하고 투자도 괜찮아요.
0: 예. 투자?
1: 다리가 뚫린다니까.
0: 아, 투자라고?
1: 완방으로 쫙 뚫린대 지금. 예. 예.
0: 노하나님이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추천합니다. 저어새 등 특별한 생물을 볼 수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가기 좋아요. 최미선님은 강화도는 서울에서 가까워서 주말에 가기 참 좋죠 라고 해주셨네요.
1: 예. 길이 뚫린다니까 더 좋아질 거예요.
0: 맞습니다.
1: 예.
0: 자 이제 마지막
1: 가보자. 마지막.
0: 여기는 모래찜질의 성지인데 곧 있으면 가시죠.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해수욕장.
1: 어...
0: 이게 국내 유일의 검은모래 해변으로 이름난 곳이에요.
1: 검은모래가 있나?
0: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그네슘, 철분 이런 미네랄 야... 성분이 풍부한 암석이 이제 바람에 깎여가지고 풍화돼가지고 형성된 검은모래로 유명한데 특히 검은모래가 신경통하고 각종 부인병에 효과가 있다라는 오... 소문이 있대요.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무튼 덕분에 여름이 되면은 해수욕장과 이 모래찜질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1: 예.
0: 특히 이제 음력 4월 20일은 검은 모래 눈 뜨는 날이라는 민간 풍습이 있어서 이날 되면 이제 전국에서 모래찜질 하러 사람들이 모여든대요. 우리 박명수 형님도 요즘 손가락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1: 예, 예, 예.
0: 다음 주에 있을 라디오쇼 여수 공개 방송 끝나고서 여기서 모래찜질 한번 하고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그럴 시간이 있겠니?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없어요, 없어요.
0: 왜요?
1: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 날 바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0: 여수 찍고 또 다른.
1: 예예예. 예, 예.
0: 아주 바다의 왕자 때문에 너무.
1: 그러니까 여름 한철 벌어서 겨울 나요. 예. 빨리 겨울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0: 아 다음 어디 가는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또 박명수 형님 팬들은 또
1: 울산
0: 되니까.
1: 울산
0: 여수 다음 울산이요.
1: 예, 예,
0: 바로
1: 예,
0: 다음
1: 예,
0: 날.
1: 예, 예, 예.
0: 진짜 바쁘다.
1: 아니요, 그 이번 주만 그래요.
0: 예. 네, 박명수 씨 직접 보시고 싶은 분들은 다음 네. 주 여수 그다음 날은
1: 그렇습니다.
0: 예, 저기 울산 가.
1: 예예, 그렇죠. 저 쉽게 볼 수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예, 기회 있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예.
0: KBS 맨날 볼 수 있는데 뭔 소리.
1: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여수와 울산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1부 마감하고 2부에서 또 키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피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너무 좋아. 바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책상에 붙여놓은 여자 사진 그냥 둘까요? 뺄까요? 붙여놓으면 추억들이 좀 막 아련아련 떠오르죠. 그 촛불이 아른아른 거리죠. 향초 세트 선물로 서혜영님. 고1 딸이 맨날 노래를 불러 제끼는 너무 못해요. 복권학원을 보내줄까요? 음취도 살게 내버려 둘. 예, 그냥 음취도 살게 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바람 넣어가지고. 자, 음취, 박취, 군취, 김치,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7시까지의 선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나 왜 이렇게 잘하지?
9: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8: 전민기 씨와 함께하는 네. 박명수의 라디오쇼. 네. 검색엔 차트 2부 시작됐습니다.
10: 좀 전에 그 선물 주는 거 애드립이었던 거예요?
8: 다 애드립이죠 그러면. 예.
10: 좀 대단하다.
8: 뭘 대단해. 그냥 35년 짬으로 하는 거지. 예.
10: 재밌었습니다.
8: 그래요? 예. 예. 예. 더 재려야 되는데.
10: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고 계신데.
8: 빠르면 주죠. 더 재려야 되는데. 잘못 잤나. 어제 밤에 침을 좀 맞고 잤거든요. 라고요.
10: 아, 그럴 수 있죠.
8: 예, 예.
10: 얼굴이 좀 부으셨네요.
8: 왜 이렇게 붓지? 예.
10: 자. 예. 서영진님, 저 지금 삼척 장호항에 와 있는데 너무 좋아요.
8: 좋아.
10: 한국의 나폴리라 부를 정도로 물이 맑아서 스노클링도 하고 투명 카약도 타고 강추합니다.
8: 아유,
10: 아 장호항.
8: 한국의 나폴리라고 하지 마세요. 나폴리보다 삼척이 더 좋아요.
10: 그래요.
8: 막상 가보면은 그게 다예요. 예,
10: 알겠습니다.
8: 삼척은 숨어 있는 곳곳에 아름답고 찾아갈 곳이 많잖아요. 예. 나폴리는 딱 화면으로 봤던 그 모습 그대로고 없어요 이제 그게. 예.
10: 장호항 가봐야겠네.
8: 장호항 장이 안 가봤구나 나도. 예. 간도 가봤나? 자, 삼척은 많이 가봤는데. 네. 예.
10: 박재희님, 강원도 고래불 해수욕장은 긴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이 매력인데요. 돗자리 펴놓고 있으면 바다가 아니라 자연 속 힐링 캠프용 기분입니다.
8: 진짜 소나무 숲에 네. 돗자리 깔고 누워 있으면은
10: 아,
8: 그 피톤치드 확 나오면서 막
10: 맞아요.
8: 진짜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 살아날 겁니다.
10: 맞습니다. 예. 예.
8: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예요.
10: 자, 이화진님. 광화문 광장에 해수욕장 생겼잖아요. 오, 그래요?
8: 이게 뭐야?
10: 휴가 멀리 못 가시면 광화문 가면 될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뭔가 거기 이렇게 뭘 설치해놨나 본데, 그렇죠? 이거 좀 찾아봐야겠네요.
8: 광화문에 이제 뭐 인공으로 만들어놨나 본데.
10: 그런가 봐요.
8: 솔직히 여의도 풀장도 괜찮아요.
10: 아 요즘에 난리도 아니던데.
8: 여의도 풀장이 왜 괜찮은 거냐면 네. 수영을 하면서 네. 물놀이 하면서 한강을 보잖아요.
10: 그래.
8: 그리고 더 시원하고 뷰가 뻥 뚫려서 너무 좋아요 거기가.
10: 맞아요.
8: 가격도 저렴하고.
10: 70~80년도에는 그 한강에서도 수영했다면서요.
8: 몰라요. 나는
10: 몰라요?
8: 그때 사람은 아니에요.
10: 그때 사람 맞잖아요.
8: 70년대 생인데 한강에 수영은 안 해봤어요.
1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8: 이상한 사람이네.
10: 네.
8: 예, 예.
10: 자, 이현정 님이 아, 서울 한복판 무료 물놀이 해수욕장 광화문 서울 서머비치 2016을 한대요.
8: 예, 예.
10: 어, 그렇구나.
8: 아.
10: 네. 자, 이현정 님이 인천의 딸입니다. 인천 송도에도 송도 해수욕장이 있어요.
8: 아, 좋지. 송도 좋지.
10: 농철 예, 예. 오라버니도 수영했던 곳입니다.
8: 예, 예, 예. 가까운 인천만 가도 뭐 네. 예, 재미난 곳이 많이
10: 맞습니다.
8: 있죠. 예.
10: 조종열 님, 거제 학동 몽돌 해수욕장 너무 좋아요. 동글동글 몽돌 자갈 사이로 바닷물 빠지는 소리 듣고 있으면 힐링이 돼요라고. 정말 좋은 곳 많습니다, 여러분. 아, 늘 가시던 데만 가지 말고 새로운 곳 한번 가보시고.
8: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요새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10: 그렇죠.
8: 왜 오겠어요?
10: 좋으니까.
8: 좋으니까 입사문 타고 온 거 아니에요.
10: 맞아.
8: 예, 그런 생각하지 바랍니다.
10: 알겠습니다.
8: 예, 예. 외국인들이 찾는 곳이 가장 핫한 곳이에요.
10: 맞아요.
8: 서울.
10: 네.
8: 대한민국입니다.
10: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가볼까요?
8: 빨리 저 해외 갈 항공권 취소하세요.
10: 아, 벌써 취소.

0: 까지 다녀오셔서 또 가면 되죠.
1: 아, 그런가? 네. 아, 알았어요.
0: 자,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0: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런 말 요즘 MZ들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되네요.
1: 왜요? 요즘 그냥 인사말이잖아.
0: 근데 이제 고물가 때문에
1: 아 진짜
0: 요즘에 이제 아, 좀 슬픈 소식인데 좀 마음이 아프다, 우리 젊은 이건. 친구들은 친구도 지금 못 만난다고 하는데 프렌드플레이션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렌드플레이션 뭐냐면은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인데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올라서 인간관계를 줄이는 이 MZ 트렌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MZ들은 혼밥, 혼술, 혼여행, 혼캉스 이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좀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라서 굳이 비용 들여서 친구나 지인을 자주 만나기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쪽을 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작년 가을부터는 좀 벌이가 괜찮아서 후배들 많이 만나고 했는데 예. 올해 조금 이제 작년보다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1: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예. 호프라고 영화를 봤어요.
0: 호프 보셨구나. 예.
1: 영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는
0: 되죠.
1: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네. 너무 웃겨가지고 네. 너무 웃겼는데 네. 끝나고 같이 갔던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 5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혼자 갔으면 혼자 가서 14,000원이면 먹는데
0: 그래 맞아.
1: 예, 둘이 가니까 5만 원이야. 내 형이가 내가 됐잖아.
0: 형이 냈어요 또.
1: 팝콘값 네. 내가 내고 네. 아, 그래가지고 아 혼자 있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드더라고요.
0: 그런 게 이제 브랜드 플레이션.
1: 예, 예, 영화는 진짜 재밌었어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5만 원. 지금 딱 5만 원 말씀하셨죠.
1: 5만 원 나왔어 진짜?
0: 거기에 진짜 술 한 잔만 해도 10만 원.
1: 아 진짜라니까요.
0: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이 훅훅 나갑니다.
1: 아, 돈가스 두 개 쫄면 하시겠는데 5만 원 나왔어요. 5만 원.
0: 그래서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외식 물가가 무려 25%나 올랐대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MZ세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93%가 물가 상승으로 친구 만남 모임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생일 알림을 껐다, 모임 횟수 자체를 줄였다 등의 답변이 이어지는데 가장 부담되는 비용이 단연 식사비가 78.4%.
1: 예, 예. 그러니까 솔직히 술 먹는 이유가 술 취하려고 먹는 술 취하면 기분 좋게 먹는 거잖아요. 예. 소주도 예. 도수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예. 이게 술인지 물인지 근데 요새 20도짜리 다시 나왔더라고. 그거 먹으면 빨리 취할 것 같으니까 술값 덜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얄팍한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0: 얼마 전에 김대호 아나운서랑 을지로에 갔는데 예. 거기가 이제 핫하잖아요.
1: 미어터죠?
0: 근데 거기가 이제 또 월세가 올랐나 보여서 맥주가 한 병에 6,500원인 거예요.
1: 아 어떡하냐. 아,
0: 깜짝 놀랐어. 아,
1: 큰일 났네 이거.
0: 아, 근데 이거 그렇다고 안 사 먹으면 또 그분들 어려우니까 또 적당히 가긴 가야 될 텐데.
1: 소맥으로 가야지 뭐 소맥으로.
0: 저도 맥주 6,500원은 좀 부담스럽고.
1: 소맥으로 가면 금방 가. 사람도 가고 네. 시간도 금방 가니까.
0: 그래서 어쨌든 관련 인터뷰 보니까 친구들과 한 달에 3만 원씩 모아서 분기마다 한 번씩 보고 있는데 비용 때문에 최근에 모일 때 술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었대요. 일주일에 2, 3회 친구들과 저녁을 먹곤 했는데 최근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만남 좀 줄이고 있다. 그 시간에 러닝하거나 너튜브 OTT 보면서 시간을 그러니까, 보낸다.
1: 그러니까 요새 MZ들이 술 안 먹어요.
0: 그렇다고
1: 술 안 먹는단 말이에요.
0: 맞아요. 예, 맞아요.
1: 그게 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예, 그죠?
0: 그럼요.
1: 거의 다 나눠내기도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M분의 1 하잖아요. 학생들이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0: 우리는 돈 버니까 그래도 그런데 저희 때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대학교 때 예. 그 학교 앞에 그 삼겹살이 1인분에 2,500원짜리도 있었어요. 소주 한 그때 2,000원 막 이렇게 하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 둘이서 삼겹살에 소주만 마셔도 말씀해 주신 대로 10만 원인데 그 돈으로 차라리 투자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명 다운사이징 현상이 확산이 됐는데 경기 침체가 오래 이어지고 가치관 변화가 맞물리면서 일본인들은 더 적게 먹고 더 좁게 관계를 맺으면서 더 작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상을 뜻하고 미국은 데이트 1회 평균 비용이 $200 하나로 약 30만 원 정도래요. 아 미국이 물가 진짜 아니, 비싸잖아요. 아니,
1: 뭔 30만 원이 들어?
0: 아 근데 미국에서
1: 소맥 먹으면 되지.
0: 밥 먹으면 진짜 10만 원 훌쩍 넘어가요.
1: 소맥 다섯 잔이면 간대니까 우리나라 최고야 그래서.
0: 아, 미국은 소맥이 없잖아.
1: 소맥 먹으면 타서 뭐 섞어서 먹으면
0: 아,
1: 되지.
0: 미국에서는
1: 뭐.
0: 소주 비싸요. 그래서 젊은층 사이에서 카페에서 커피를 먹거나 공원 걷고 보드 게임하는 실속형 데이트가 확산되고 있고 영국도. 아 영국도 가보니까 물가 비싸요.
1: 나 영국은 안 가봤네.
0: 결혼식 초대를 받고도 참석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대요. 아 진짜. 그래서
1: 돈만 보내는구나 우리나라처럼.
0: 거기는 또
1: 돈도 안 보내잖아,
0: 좀 많이 친구들한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적게 초대하는 대신에. 그래서 한 금융회사 설문조사 보니까 응답자의 31%가 비용 부담 때문에 결혼식 초대를 거절한 경험이 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식 영국에서 한번 참석하는 데 드는 1인당 평균 비용이

0: 316파운드인데 이게 한 65만 원.
1: 이거 진짜 저 앞으로 제가 뭐 경제를 뭐 이렇게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계속 좀 이렇게 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0: 교양도 쌓고 좋아요. 김강수님은 도시락 싸서 만납시다. 정관영님 이제 외식하는 사람은 부자란 말도 나와요. 아 좀 슬프다. 그 왜 이렇게 됐지?
1: 국립현대미술관 다 공짜는 좋은데 거기 갈 땐 걸어갑니까? 나 가가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또 커피 사고 가야 되잖아요. 돈 나가면 돈이야.
0: 그래도 그 정도면 최소로 한 2만 원은 그러니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 나가면 돈이라니까 나가면.
0: 그러니까 아, 저도 지난주에 이제 아들하고 예. 그 모래 있는 수영장 가서 하루 그냥 즐기고 왔는데 네. 아 15만 원 썼어.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
1: 나가지 말고 계속 자 집에서. 15만 그냥 계속 자. 네. 자면 돼 그냥 계속. 꿈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그리면서 계속 자. 네. SNS 보지 마시고 배 아프니까. 네. 예. 아 재밌네요. 재밌긴 한데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좀 마음이 좀 씁쓸하긴 합니다.
0: 언제 밥 한번 먹자. 마음껏 좀 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요새 네. 또 밥 사는 사람도 없어.
0: 맞죠.
1: 없어 밥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임이 적은 거야. 알겠습니다. 예, 요즘은 진짜 싸고 맛있고 가성비 있는 것만 찾게 돼요.
0: 그래.
1: 예, 그래가지고 뭐 저 무슨 걸뱅이 뭐 앱인가 뭐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0: 아 그런 게 있어요.
1: 예,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 안에서도 가장 싼 곳, 가성비 가장 싼 곳만 찾아주는 곳이 있는데 의외로 또 퀄리티가 좋다고 하는데.
0: 그런데 찾아다니도 좀 재밌을 것 같네요.
1: 근데 퀄리티가 또 괜찮대요.
0: 그럼요.
1: 예, 그렇게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런 곳만 찾게 되니까 좀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힘들어요. 예. 맞아요. 근데 자영업이 잘 되기를 바라려면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좀 경기에 좀 네. 또 부흥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선순환 되길 바랍니다.
1: 예. 뉴진스의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디토.

0: 자, 뉴진스의 노래 듣고 왔고요. 이제 네.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1: 자, 벌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 네.
1: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바로 이곳에서 라디오쇼 공개 방송.

0: 명수밤바다
1: 명수밤바다
0: 네, 이게 열리는데 애청자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여수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1: 예, 저희가 표를 파는 게 아니라서 예, 이 표를 팔면은 벌써 다 매진됐겠죠? 제 또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0: 아, 그래 광화문도 가득 채웠잖아요. 와, 예.
1: 광화문도 이렇게 공짜인데 안 오더라 사람들. 아, 너무, 아, 차라리 돈을 받고 받자. 그러면은 열받아서라도 오실 거 아니야. 쟤 도대체 왜 그동안 공짜 나다가 돈을 받는 거야?
0: 공영방송이라 안 돼요.
1: 아니 그러니까 왜 쟤 그동안 공짜 나다가 왜 돈을 받는 거야? 와가지고 실망하고 네. 저럴 줄 알았어.
0: 아, 근데 가면 재밌어요, 여러분. 자, 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지 여수 삼천여 그루의 동백나무로 가득 찬 붉은 섬이죠. 박명수 씨 인생 역대급 음이탈 사건이 일어났던
1: 오동도
0: 탁 트인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 이거 진짜 좋아요. 그리고 100만부짜리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돌산대교, 공식 밥도둑 게장백반과 돌산갓김치, 갈치조림, 먹거리가 풍부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라 좌수사로 부임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여수 거북선 축제가
1: 열립니다. 그럼요.
0: 여수의 유래를 살펴봤더니 고려 태조왕건이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전국을 순행할 때 이 지역은 인심이 좋고 여인들이 아름다운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신하들이 물이 좋아서 인심이 좋고 여인들이 아름답습니다라고 답을 했대요. 그래서 지명이 여수가 됐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 6일부터 9일간 4일까지 아이 죄송합니다. 9일까지 4일 동안 제7회 섬의 날 행사가 이제 여수에서 열리고요.
1: 덥겠어. 네.
0: 작년 제6회 섬의 날 라디오쇼 완도 공개방송에 이어서 아, 벌써 1년 됐네. 올해 제7회 섬의 날 라디오쇼 여수 공개방송까지 박명수 씨가 2년 연속 간택을 당했습니다.
1: 완도 때는 진짜 간판이 떨어지더라. 폭우가 너무 많이 와갖고.
0: 그날 비 많이
1: 완도까지
0: 왔었어요.
1: 다 왔는데 취소될 것 같다고 가래. 그래서 뭐야 이게. 완도까지 왔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좀 줄어들어서.
0: 근데 했잖아요.
1: 공연까지는 공연 때 비가 또 많이 왔어요.
0: 기억나요.
1: 예, 그 기억이 납니다. 예.
0: 근데 제 7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는 요즘 대사 아이돌 리센느. 네, 그리고 라디오쇼 다녀갔던 배우 정희랑 씨, 박명수 씨의 절친 정시선 셰프,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락 보컬리스트 하윤우 씨 등이 위촉이 됐는데 여기는 왜 박명수 씨는 없는 건지
1: 모르겠어요. 네. 여수나 명수나 똑같은데 네, 리센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예. 섬의날 행사 담당자 여러분 이 듣고 계신다면 작은 검토 부탁드리면서
1: 올여름 갔어 이제 끝났어.
0: 내년
1: 내년에
0: 8회 섬의날 땐 부디 긍정적으로 예.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예, 여수가 제가 오동도를 까먹고 있었네요. 그때는
0: 그쵸? 예.
1: 노래 불러가지고 망신당하고 예.
0: 뭐 예전 일이니까
1: 전진수 본부장 끌려가가지고 야 너는 가수 저기 섭외 조건이 뭐니? 뭐, 그래가지고 욕 먹었는데.
0: 아, 욕 먹었어요. 그래도 저게 지금까지.
1: 그 다음에 또 저를 다시 한번 해준 게 지금 전진수 본부장.
0: 그런 분들이 고마운 분이에요.
1: 나 평생 잊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예, 예.
0: 자, 대망의 라디오쇼 여수 공개 방송 명수밤바다 8월 7일 금요일 저 7시에 와 멤버 화려합니다. 여수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에서 열리고요. 백이성 씨, 씨야, 효린, 마이티마우스, 소란, 헤이즈. 엑스디너리 히어로즈까지 뮤직뱅크 뺨치는 화려한 라인업에 우리 바다의 왕자 박명수 씨의 DJ 무대가 대미를 장식합니다.
1: 예.
0: 그날 여수 놀러 가셔서 시원한 바다 보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신나는 라디오쇼 공개 방송까지 예. 즐기다 가시면 이번 여름 코스 중에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마지막에 EDM 파티까지 저 제가 책임질 테니까 예. 예. 저 규정품 다 놓고 오세요.
0: 좋습니다.
1: 예, 잊어버리니까.
0: 네.
1: 아시겠죠?
0: 네.
1: 예. 자 퀴즈 있어요?
0: 예. 방아 퀴즈 나갑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로 라디오쇼 공개방송 열리는 여수 소식 전해드렸죠. 여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이곳은 삼천여 그루의 동백나무로 가득 찬 붉은 섬이자 바람의 아들 박명수 씨의 음이탈 사건이 벌어졌던 네 맞습니다. 박명수 씨 당시 PD한테 끌려가 욕을 먹었다는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는데 박명수 씨의 뼈아픈 추억이 서린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1번은 거제도, 2번 안면도, 3번 오동도, 4번
1: 육지도.
0: 자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10분께 수제 3선 짬뽕 보내드리겠습니다.
1: 그리고 제가 끌려가서 혼난 게 아니고 PD가
0: PD가
1: 부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끌려가서 혼난 거예요.
0: 오케이.
1: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정리하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정기적 이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2: I love coffee, I love tea.
3: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톤 이슈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98 사모님이 주셨습니다. 여수에서 2박하고 어제 부산 왔는데 딸이 박명수님이랑 액티즈에 온다는 말에 여수 또 가고 싶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오세요. 예. 저 쉽게 볼 수 없어요. 예, 저 항상 집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밖에 돌아다니는 건 거의 처음이니까. 이 노래가 오동도에서 망신당했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예, 오동도의 추억을 또 만들어준 노래죠. 박명수의 노래입니다. 예. 오늘만 이래요. 바다의, 아니, 바람의 아들 들으면서 여러분 여수에서 만나요. 방학 퀴즈 정답은 오동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름의 절정을 맞아 본격적인 휴가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휴가를 떠나는 차량들로 주요 도로가 붐볐던 만큼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교통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졸음이 느껴진다면 가까운 휴게소에서 쉬어가시고 무리한 끼어들기나 과속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독립기념관 부근 1, 2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이후 달래 달래내고개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이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남사 일대, 다시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사이와 또 비룡분기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정체는 여의 하류부터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일이 고비를 넘기고 숨 돌릴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하죠. 코바 역시 어떻게든 되게 돼 있어. 그런 생각이요. 사람이 버거운 일을 막닥뜨리면 생각이 계속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야 이거 어떡하지? 아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자기 생각에 지치면 에이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면도 있고요. 또 예상 밖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꾸역꾸역 걷다 보면 오 다 됐네 어 지나갔어 아 이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새로운 상황을 또 막닥뜨리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부터 다시 반복되겠죠. 하지만 투덜대면서도 꾸역꾸역 해내는 모습이 참 멋있고 인간적입니다. 이번 달 힘드셨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0: 금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오늘 미국의 락밴드죠. 반조비의 음악으로 출발했습니다. It's my life.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이건 내 인생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는 노래. 오늘 7월의 끝날, 7월을 보내면서 이 노래로 시작합니다. 유정희 씨, 김영임 씨, 예, 안녕하세요. 인사 보내주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인사하고 계십니다.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이미아 씨가 아줌마 모자에 임백천 머리띠 예쁘고 귀여워요. 정말. 아, 강명구 씨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하셨고, 예, 김영숙 씨도 귀엽다고. 이분들 전부 손잡고 근처 안과 가세요. 눈이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김민정 씨는 모자가 탐나네 하셨어요. 예, 아톰 모자입니다. 백수비 씨가 아톰은 천하무적인데 우리 백천 아저씨는 저질 체력 끝판왕 아니거든요. 청계산 날다람쥐거든요. 아유, 저질 체력 간지 오래됐습니다. 오늘 첫 곡이 불금불금하다고 김영숙 씨도. 예, 덥다 덥다 하며 한 달이 순삭이네요. 지금까지의 더위는 더위도 아니라며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불볕더위 시작이래요. 아무튼 7월 한 달 수고하셨어요. 홍경희 씨. 이야, 이, 지금 더위가 더위도 아니면 어떡하다는 얘기죠, 8월에. 아, 그나저나 뭐 39도, 40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가까운 일본은 막 40도, 41도 뭐 이렇게 불볕더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유럽도 그렇고요. 지금 지구촌이 훨훨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찬물 드시고 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면서 7월의 마지막 날, 우리 서로 잘했다고 등 두드리고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이번 달 좀 깔끔하게 마무리해보죠.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이 우선입니다. 우리 민희롱 PD가 진짜 혼을 갈아넣어서 선곡을 해도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우선이니까요. 바로 까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사시면서 실수한 것도 좋고요. 굴욕담 뭐 그런 거 오픈 사연 다 환영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되면 모두 햄버거 세트 받습니다. 도전해보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세요.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잠시 광고 듣습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0: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아주 러블리한 노래 두 곡이 듣고 왔어요. 호주의 가수고 배우 카일리 미뉴그와 제이슨 도너반 둘이 네이버스라는 호주의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알게 됐고 거기서 또 사랑도 나누고 그랬답니다. 물론 헤어졌지만 남자와 여자가 얘기해요. 특별히 당신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여자 얘기입니다. 남자가 봤죠. 나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네, 약간 뒤바뀐 상황인데 그런 노래입니다. Especially for you. 카일리 미노그와 제이슨 도너반. 호주의 대표 가수 두 사람 노래였고요. 그전 노래는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한 영국 가수입니다. 리차드 샌더슨이 노래한 프랑스 영화죠. 라붐의 주제곡 리얼리티였어요. 이 사랑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노래. 리얼리티는 5303님의 신청곡 그리고 Especially for you는 박혜영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모자 쓰고 방송하는데요. 김미정 씨가 모자가 탐나네 하셨네요. 이현주 씨가 유튜브 방송 동시에 하는 거예요. 축하해요 유튜브 방송 하셨나. 저희가 8월 말쯤에 임백천 유튜브를 지금 런칭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계속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스튜디오를 좀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귀여운 척 하는 거예요. 김경순 씨가 백천님 어디 가시고 웬 박보검님이 아우 내 라이벌을. 네. 아 근데 박보검 씨가 내 라이벌인 줄 알았더니 만나봤는데 와, 너무 멋진 남자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김윤숙 씨가 박보검 아니잖아잖아 소간지 하셨네요. 소지섭 씨도 진짜 멋지죠. 네, 얼마 전에 봤어요. 아, 김민정 씨가 오늘 2시 55분에 제주 친정집에 가시는군요. 그런데 기쁘지만은 않아요. 불과 5분 거리에 시댁이 있거든요. 어, 진짜요? 이것은 지옥 체험. 모두 좋은 휴가들 보내세요 하셨네요. 아, 제주에 계시는 분들이 이웃끼리 결혼하신 거군요. 네. 이현실 씨, 오, 저 모자 뭐죠? 빵 터졌어요. 저 내일부터 딸 두 명 데리고 휴가 가는데 살아서 올 수 있겠죠? 아, 위험한데요. 새 모녀가, 예, 생존 투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73호님, 여기 김천에 있는 수도암 근처 증산계곡이에요. 알죠? 증산계곡. 아침 일찍 출발해서 아이들은 물놀이하고 어른들은 커피와 과자 먹고 있어요. 닭백숙과 호박 부추넣고 전 부치고 그리고 떡볶이와 라면까지 챙겨왔어요. 라디오까지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하루 힐링합니다. 아유, 저도 거기 같이 있고 싶네요. 강을순 씨가 야 백디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니까 초딩 4학년 개구장이 한 명이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구사공군님이요. 수도 에코의 펑키타운을 청하셨어요. 신청곡을 한글로 적어도 된다고 하시고 아는 만큼 생각나는 만큼만 적어도 된다니 너무나 인간미 넘치는 백뮤직 최고입니다요. 펑키타운 듣고 싶어요. 새은 마음도 같은 노래를 청하셨죠. 이게 원래 그 미국 밴드 파이어 잉크의 디스코 노래인데 호주 밴드 슈도 에코가요 엄청난 에너지로 노래를 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그곳 펑키타운으로 날 데려가 주세요.

이어진 노래는 영국 밴드 Dead or Alive의 You Spin Me Round라는 노래입니다. 당신한테 강하게 끌려요. 마음이 빙글빙글 돌아요 라는 노래예요.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이호진 씨죠. 어제 저녁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역시나 늘 그렇듯이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집에 가서 아 전화 좀 잘 받아 싫은 소리 좀 했죠. 근데 오늘 아침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길래 뭔 일 있냐 했더니 부재중 전화가 있길래 전화했대요. 그 부재중 전화가 어제 저녁 거잖아.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을까요? 그 젊은 친구들은 전화부터 하면 싫어해서 꼰대라 그래서 통화되냐고 문자를 해도 문자 확인을 또 안 합니다. 왜 도대체 급할 때 전화했는데 통신 두절이면 참 화나죠. 4477님 집에 안 쓰는 물건 안 입는 옷 인형뽑기에서 모아온 인형들을 싹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25만 원이 입금됐더라고요. 우와 돈 벌었다 하면서 아내한테 자랑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대체 인형 뽑기 하면서 쓴 돈이 얼마냐고 하는데 소형차 한 대 값은 되는 것 같아요. 25만 원을 번 게 아니라 소형차를 25만 원에 넘긴 셈이더라고요. 저도 어이없어서 웃죠. 아유 옛일은 잊으라고 해주세요. 구호사원님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아플까요? 했더니 아유 노안입니다. 늙어가는 과정이죠. 근육도 빠지는 거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간호사 두 분이 뒤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원장님이 그러십니다. 거기 말이에요. 어? 여기 환자분이 노안이 돼서 어? 몸도 마음도 불편하신데 뒤에서 그렇게 떠들면 환자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속상하지 않겠어요? 저 사실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소리는 안 들렸거든요. 원장님이 말끝마다 노안이니 뭐 늙는 과정이 하셔서 더 상처받았는데 말도 못했어요. 그냥 웃음만 나왔네요. 아니 원장님하고 환자하고 지금 진료 중인데 간호사들이 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상하고 원장님도 아무리 화가 나도 이 환자분이 노안이 돼서 몸도 마음도 불편한데 거기서 떠들면 이것도 좀 그러네요. 다 더워서 그럴 거예요 요즘에. 염승정씨 두리안 아시죠? 맛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냄새 때문에 절대 못 먹겠다는 사람도 많은 과일이요. 저도 후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두리안 맛이 이상하다고들 하는데 나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너무 궁금하다 얘 하시길래 엄마 먹지마 분명히 안 좋아할 거야 했더니 이상하면 네 아빠 주면 되지 이러면서 두 개나 사셨어요. 불쌍한 우리 아빠 그저 웃죠. 아니 그 유효 그 인을 지난 우유나 또 요크루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들 이런 거 먹어보라고 괜찮냐고. 이거보다는 낫죠. 두리안이요 킹 오브 프루트입니다. 과일의 왕이에요. 아우 아빠 좋겠네.

오늘 이 일부에 이 락밴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일부를 우리 민희룡 PD가 여러분들 신청곡도 그렇고요. 좀 이렇게 기운나는 노래로 선곡을 하는 것 같아요. 호주에 비지스가 있다면 미국에는 이 삼형제 밴드가 있죠. 조나스 브라더스의 서커라는 노래였어요. 당신의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라는 노래입니다. 구문서 씨가 이런 즐거운 팝송 들어가면서 즐겁게 사는 거죠. 신나 신나 하셨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 진짜 걱정 없이 산다는 것도 걱정이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없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근데 쓸데없는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을 우리가 한 90%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경란 씨. 근데요 아버지들은 날짜 지난 거 먹어도 멀쩡하긴 하더라고요. 신기반기. 이게요 사실 그 만드는 그러니까 업자 쪽에서는 이거를 조금 당겨놓는 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702호님이 저도 정형외과 쌤한테 나을 수 있냐고 물었다가 헌집 청소한다고 새집 되겠어요? 이 말 들었어요. 티이신 듯 하셨네요. 아, 제가 아까 유효기간이 생각 안 난다고 우리 민 PD한테 얘기했더니 제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렇답니다. 네, 제가 이런 소리 듣습니다. 헌집 된 지 오래됐네요. 김미정 씨가 백천님 모자를 거꾸로 쓰니까 헬리콥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제 이름표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노르웨이 싱어송라이터예요. 시그리드의 노래 스트레인저스 노래인데요. 결국 우린 연인이 아니라 서로 모르는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라는 이별을 앞둔 노래군요. 김용신 씨가 매일 백디 목소리 들어야 안정이 되는 애청자입니다. 오, 그러세요. 김용신 씨 감사합니다. 인백션의 백뮤직을 아껴주셔서. 그리고 이종철 씨 신청.

대구의 이종철 씨가 FR 데이비 대 Pick Up the Phone 청하셨죠. 오늘도 튀김기 앞에서 닭 튀기는 남자는 웁니다. 시원한 신청곡 남기고 가요. 주문 전화야 제발 울려라 하시면서 이 노래를 청하셨는데 방금 들으시면서 또 보내셨네요. 우와 FR 데이비 Pick Up the Phone 드디어 나오네요. 아 드디어가 아니라 더디어 나오네요. 오늘 치킨집 전화 엄청 많이 울리겠네요. 자영업하시는 모든 분들 힘들 때입니다. 오늘도 전화 많이 울려서 금요일 대박 나세요 하셨습니다. 금요일은 치맥 좋죠. 네, 이정철 씨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돈벼락 맞으시고요. 김지영 씨 아들이 고3이라서 휴가도 못 가는데 찜통 더위에 두 아들과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모르는 남편까지 너무 힘들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셨네요. 아유 참 힘드시겠습니다. 김홍관 씨가 슈나이스톤의 노래 텔레폰 청하셨네요. 슈나이스톤은 스코틀랜드 가시죠. 당신께 전화를 해도 집에 없네요. 제발 제발 연락 좀 해줘요 라는 노래예요.

0: 하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늘 반말 시동 걸고 계시죠? 2부에는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지금부터 이제 모두 반말로 주시면 됩니다. 자 금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끝고 하희정 씨가요. 이 노래 듣고 싶다고요. 잉글랜드 댄 앤 존 포드 콜이라고 미국의 남성 듀엣이죠. Just Tell Me You Love Me란 노래. 이게 동명 영화 타이틀곡입니다. 그저 날 사랑한다고만 말해줘 라는 노래 1부 끝곡이에요. I'll be coming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휴가 가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이자 금요일인 만큼 정체가 더욱 늘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진교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 5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순천 쪽으로 광양터널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진남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마도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전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정체도 매우 심한 만큼 미리 조합나들목에서 국도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안산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4차로와 강변북로에서는 일산 쪽으로 양화대교 부근 3차로에서 각각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게 원래 두 곡이 다 아주 그 근사한 노래들인데요. Baby I Love You Away 그리고 Free Bird 이렇게 메들리였습니다. 미국의 댄스 그룹 Will to Power가 이렇게 저 메들리로 엮은 거예요. Baby I Love You Away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이고 기타리스트 아주 경이적인 기타리스트죠. 잘 치죠. 피터 프램튼 원곡이고요. Free Bird는 그 미국의 남부 락밴드 리너드 스키너드가 원곡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난 자유로운 새처럼 날아가고 싶어 이렇게 절묘하게 두 곡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이 어머나 깜놀 백디 너무 귀여워 귀여워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김주희 씨도 왜 이렇게 귀여우셩 하셔. 안과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필히 2091님 논산의 김옥희 씨 생일이라고 백디가 축하송 불러주세요. 잠시 후에 이제 축하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2부는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이제 우리가 반말 모드로 갑니다. 존댓말 안 돼요. 막말도 안 되고 욕도 안 됩니다. 반말만 됩니다. 반말로 하는 라디오 방송이 전 세계에서 우릴 거예요. 한 주 동안 쌓인 거 많죠. 또 버릴 거 그런 거 다 시원하게 반말하면서 스트레스 푸세요. 자, 반말 코너 시작하기 전에 생축송 먼저 부르고 가겠습니다. 논산의 김옥희 씨 생일 그리고 6012님 일요일이 우리 랑이 생일인데 일요일에 노래 못 해주잖아요. 오늘 미리 축하해 주세요. 이름은 전봉일입니다 하셨고 5375님도 일요일 친구 경희 씨 생일이군요. 지금처럼 별 탈 없이 항상 건강하게 웃으면서 지내면 좋겠어요. 경희야 생일 축하해. 김세경 씨는 내일 생일이군요. 미리 좀 축하해 줘. 가족들 내일 놀러 간다는데 나 혼자 집에서 쓸쓸히 생일상 차려야겠어. 세경 씨 왜 이렇게 가족한테 버림을 받으셨어요. 대신에 제가 생축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0: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생축성을 불러드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생일이신 분들이 좀 불만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을 안내해드리고 광고 잠깐 듣고 와서요. 본격적으로 반말 모두 들어갑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그리고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이 많아요.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5: 위제로
6: 과식에도 제로
5: 위제로
6: 체했을 때도 제로
5: 위제로
6: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5: 위제로
7: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8: 일양약품.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땀.

0: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임백천의 백뮤직.
1: 회사의 그 윗분들 보면 아니 본인 머릿속에 답 정해놨으면서 왜 꼭 질문을 해서 떠보냐. 이번 행사 장소 어디가 좋을까 생각해봤어? 그래서 열심히 의견을 내면 아 그런데 말이야 내 생각엔 아 이러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정하잖아. 포스터 시안 왔는데 어떤 걸로 할까? 뭐가 나 보여? 물어보잖아. 이란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아유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 어떻게 아 이 안이 훨씬 낫지 않아 이러잖아. 아니 그럴 거면 왜 물어봐? 퀴즈 하냐? 테스트 하는 거야. 아, 이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그럴 땐 어떡한다? 여기 와 여기서 반말하면서 풀어.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거야.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번호 나간다. 내가 이거 한 5만 7천 번은 얘기했어. 좀 외워라. 문자번호 샵 1061. 야 우물정 이거 안 누르고서는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그런 애들 있잖아.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콩은 공짜야. 핸드폰에 콩 깔지? 식탁에서도 듣고 욕실에서도 듣고 차에서도 물론 듣고 지하철에서도 듣고 진짜 편해. 남들 다 깔았어. 너만 없어. 너만. 너도 콩 깔 수 있어. 야 이게 영화 Dancing You라는 영화 있지. 그걸 위해 만든 가상의 밴드인데 아주 노래 좋아. The Wonders. 얘네들이 형이 소개도 안 했는데 노래를 그냥 막 그냥 Dancing You Do.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끌어당겨? 난 너한테 빠졌어 라는 노래야. 들어.

0: 여긴 어디 반말의 명가 반말 맛집 임백천의 백뮤직이다. 야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야. 날도 없지 일은 많지 애들은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전화도 안 받고 그지? 갑갑한 거 아는데 그렇다고 얼굴 구기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뭔 죄냐. 괜히 주위 사람들 눈치 보게 만들지 말고 여기서 다 풀고 얼굴 펴. 너도 반말할 수 있어. 양원령이구나. 백천아 옥수수 수확하러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 옥수수가 팝콘 될 날씨야. 야 진짜 그거 과장이지만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 조심해야 돼. 김경순이구나. 백천아 동네 안과 갔더니 오지 말래. 백천이가 박보검이랑 똑같다고 오지 말래. 야 경순아 왜 그래 너 진짜 너무 좋잖아. 이은진. 백천아 사촌동생이 호캉스를 갔어. 어 호텔로 갔구나. 시원한 대로 1박에 몇십만원 하는 풀옵션으로 뭐 그런 대로. 근데 10분마다 사진이 와. 언니 수영장이야. 언니 뷰가 멋지지. 아우 짜증나. 동생 이거 버릴까. 야 윤진아 이수연이가 또 문자 왔는데 백천아 나 동생이랑 사는데 동생이랑 싸웠거든. 근데 동생이 현관 비번을 바꿔놨더라. 야 여기 내 집이거든. 야 이런 애도 있어 윤진아. 니네 둘이 손잡고 동생 버려 버려. 걔들을 걔 짜증나게 하냐. 정승희. 백천아 일하는 건 싫은데 사무실이 시원해서 퇴근하기 싫다. 니네 집 시원하지? 니네 집에 내가 가면 안 될까? 퇴근하고. 승희야 니네 집으로 가. 우리 집도 똑같아. 그리고 우리 집은 산밑이라 밤마다 모기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큰일이야 지금. 어제도 모기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 2070. 백천아 내일이 며느님 생일이거든. 해마다 축하금을 입금해 주는데 그러면 문자로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끝난다. 한 달 후에 시어머니 생일인데 아무 말이 없다. 백천이 네가 해결 좀 해주라. 야 한 달이나 남았는데 뭘 그래. 그리고 고맙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지. 한마디로 어떡하냐 그러면 어머니 진짜 고맙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이렇게 하냐. 더운데 그냥 그렇게 거기에 그냥 만족해. 6210. 백천아 날이 더워도 너무 더워. 나 피부과 갔다가 파우더룸에 가방 놓고 와서 다시 간다. 정신줄 꽉 잡으라고 이름 좀 불러줘. 상이야 정신줄 꽉 잡아. 너 진짜 왜 그래 더운데 땀 삐질삐질라고. 연기은이구나. 백천아 우리 엄마가 다리 다쳐서 목발 짚고 다니거든. 걱정돼서 엄마 보러 왔는데 목발 짚고 친구들하고 휴가 갔대. 가까운 데인가 했는데 제주도 갔대. 우리 엄마 집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야. 친구들은 또 무슨. 이번엔 누구냐. 너 익명으로 해달랬지. 아무튼 들어와.
1: 백천아 옆집 언니와 밥을 먹는데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아우 더워 했더니 살쪄서 그렇다면서 살 좀 빼라는 거야. 본인은 나보다 더 뚱뚱하면서.
0: 야 살살 얘기해.
1: 갑자기 너무 화가 난다. 내가 예민한 거니?
0: 야 그래. 야 너 진짜 화난 거 같다. 날도 더운데 진정하고. 아이고 진짜 이상한 언니네. 아니 사람이 아우 더워 하면 보통은 나도 아우 너무 덥지. 야 올여름 진짜 덥. 이렇게 받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야? 근데 살쪄서 그래. 야 이거 진짜 갑자기 왜 이게 얘기가 살로 가. 그리고 네 말대로 그 언니가 너보다 체급이 위인 사람이면 완전 내로남불 그래미 대상이잖아. 내로남불 오브 더 이어 아니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야 눈에

눈, 이에는 이, 사례는 살로 받아야지. 아우 나도 나지만 언니는 더 덥겠다. 괜찮아 이렇게 했어야지. 너 꼭 그렇게 해 앞으로. 아무튼 남의 살 문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그거 정말 별로야. 아 재수 없어. 아 지가 지방 1g이라도 보태준 거 있냐고. 그렇잖아. 얘도 또 오빠가 얘기 안 했는데 아우 진짜. 메간 트레이너라고 얘 노래 잘해.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야. All About That Bass. 아 베이스인가 바스인가 보다. 잡지에 나오는 마른 몸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야. 넌 충분히 아름다워 이런 노래야. 들어.

이어진 노래는 쉐일라 이라고 미국의 가수고 얘 퍼커션 겁나 잘 치는 애야. 쉐일라 이가 노래하는 The Glamorous Life라는 노래야. 발음 죽이지 않니? The Glamorous Life. 아무리 화려한 삶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뭔 소용이야? 그런 노래야.

0: 백천아.
1: 해줘라.
0: 네가 이렇게 인기가 많단다.
1: 해줘라.
0: 남녀노소 불문하고
1: 해줘라.
0: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1: 많아요. 백천아, 난 잘 지내고 있다.
2: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여기 언니, 오빠, 삼촌, 이모,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잘 지내고 있어. 다 우리 따랑이 팬인 거 알지? 따랑이 목소리 나오면 급 착한 척하고 있어. 이게 따랑이 효과지 뭐, 그지? 따랑이 부작용도 있어. 사람들이 음성샌을 많이 안 보낸다. 우리 따랑이 목소리랑 비교되니까 그러나 봐. 아니 누가 따랑이처럼 귀엽게 잘하라냐? 그거 바라지 않거든. 그냥 평소 목소리로 녹음하는 거야. 녹음했다가 자기 목소리 듣고 창피해서 지웠다는 애들 많은데 야 창피한 거 잠깐이야. 니네 목소리 아무도 기억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눈 딱 감고 한번 녹음해서 보내봐. 글로 써놓고 읽어도 돼. 핸드폰으로 녹음하거나 카메라 앱에서 비디오를 찍어서 올려도 돼. 문자나 콩으로는 못 보낸다. 우리 홈페이지에 그 파일을 올려야 돼. 홈페이지 오는 법 몰라? 야 그건 좀 알아서 찾아봐. 그거 쉬워. 그 정도는 좀 해봐. 디지털 시대인데. 그지? 이번엔 누구니? 4479구나. 백천아. 우리 신랑 후배가 한번 결혼했다 돌아온 돌싱인데 요즘 12살 어린 여친을 만난대. 근데 우리 신랑이 겁나 부러워하면서 여친 말만 하면 무조건 다 맞춰주고 다 해주래. 나한테는 뭐든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서. 이거 확 보니까 야 칠구야 집에 쓸데없는 거 다 버려 버려. 날도 더운데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도대체. 3380 백천아 초등학생 6학년 딸아이가 방학인데 산수 문제를 물어보는데 너무 어려워. 아, 왜 이렇게 산수 문제가 어렵니? 야, 산수라고 안 해. 80년대부터 산수라고 안 해. 초등학교. 수학이라고 그러지. 수학 됐다 어렵지, 요즘에. 그거 너 못 풀 거야. 산수라 그러는 거 보니까. 임시숙이구나. 백천아, 너 모기 기피제 모르니? 그거 뿌리고 자면 덜 물려. 주소 불러봐. 내가 모기 기피제 좀 보내줄게. 나이가 몇인데 모기에 물리고 다니냐. 이게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야 시수가. 너 이상하다 진짜. 아 모기가 와서 무는데 어떡해. 그리고 잘 때 새벽에 모기 물리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어디 있나 하고 모기채 들고 왜 전자모기채 있잖아 타타닥 하고 잡히는 거 그거 달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새벽에 왜 나타나냐고 얘들이 무슨 지들이 무슨 뱀파이어야 뭐야 진짜 짜증나 모기. 9405 백천아 지나가는 행인이 어르신 뭐 좀 물어볼게요 이러는 거야. 아 그 남자가 나보다 훨 어르신 같은데 65세 처자한테 할 소리냐. 진짜 짜증나지. 나도 그럴 때 가끔 있어. 9417 백천아 여름휴가마자 사남매가 시골 본가 왔는데 이태근 아버지와 박춘자 어머니가 계속 싸워. 아 눈치 보여 죽겠는데 백천아 네가 좀 말려봐라. 야 니네 빨리 가란 얘기야. 얼른 가.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대잖아. 이태근 아버지 박춘자 어머니 계속 싸우세요. 애들 가게. 이 완행이구나. 백천아 반말 코너 이거 계속하고 있구나. 너 라디오계의 송혜님 되라. 너라면 좀 가는 것 같아. 전국 백뮤직 전국 백뮤직 자랑. 야 그거 한번 아 에코를 넣었다가 왜 말어. 전국 백뮤직 자랑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완행아 고마워. 네가 나 많이 키워줘야 돼. 이 정현주구나. 백천아 나 콩 신입인데 환영해줘. 왜 모른 척해. 야 지금 했잖아. 환영해 현주야. 3259구나. 백천아 나 택배기사인데 오늘 엘베 없는 아파트 배송이 너무 많다. 20kg 쌀 10봉지를 올렸다. 야 이게 뭐야. 그러면 200kg? 몸이 떨린다. 제발 나 좀 살려줘. 이거 진짜 소개하는데도 진짜 내가 떨린다. 어떡하면 좋냐. 쉬엄쉬엄 해야 돼. 근데 또 이게 시간이 또 아우 그렇지 배달할 것도 많고 큰일이다. 우리 택배기사님들 화이팅. 이번에 은혜구나. 이 은혜, 너는 왜?
3: 백천아, 큰일 났다. 엄마가 화가 많이 났다. 아빠가 휴일에 갑자기 회사에 간다고 해서.
2: 응.
3: 아이 셋은 두고 혼자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화를 낸다.
2: 어.
3: 나는 TV만 있으면 되니까 괜찮다고 했다가.
2: 응.
3: 너는 티를 잘 모른다며 나도 혼났다. 근데 티가 뭐냐? 휴일엔 TV 보며 조용히 보내고 싶다.
2: 아이, 귀여워. 야, 은혜야. 근데 은혜가 뭔지 엄마 이름 쓴 것 같은데. 엄마 아이디로 사연 올린 거지 너. 아유, 아무렴 어때, 잘했다. 말도 아주 똘똘하게 또박또박 잘했어. 삼촌이 칭찬해 줄게.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니네 집이 너 포함해서 아이가 셋인데 아빠가 휴일에 갑자기 회사 나가게 됐다는 거잖아. 엄마 입장에서는 화나겠지. 애 셋을 혼자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네가 착하게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난 TV만 있으면 돼 했는데, 엄마가 TV를 MBTI T로 알아듣고 너는 T라서 이해 못해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줄거리가 맞는 거냐? 야, 근데 아빠가 잘못했네. 결론은 다 아빠 잘못이야 이거는. 아, 아니다. 휴일에 사람 불러내는 그 회사가 잘못한 거지. 그래, 사장이 제일 잘못한 걸로 정리하자. 결론 괜찮지? 니네 아빠가 들으면 이거 뜨끔한 노래야. 아빠가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랑 놀아줄 시간이 계속 없는 거지. 아빠 언제 집에 와 물어봐도 맨날 나중에 이러면서 미루기만 해. 그때 세월이 흘렀지. 아빠가 늙었어. 시간이 많아졌는데 이번엔 반대로 아들이 바쁜 거야. 그래서 아빠를 보러 안 오는 내용이야. 그지? 아유, 그런 내용이야 이게. 감수바라. 이게 제목이 뭐냐면 Ugly Kid Joe라고 미국 밴드야. Cats in the Cradle이라는 노래야. 들어.

이 팀은 아주 괜찮아. Poison, Fallen Angel. 고향을 떠나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이 됐단 노래야. 들어.

아침 유형이구나. 백천아, 밥 먹고 들어오느라고 출석이 늦었다. 나 오늘 뭐 먹을게. 유형아, 먹긴 뭘 먹어, 더위 먹었지. 4931. 백천아, KBS 방송국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주차되어 있는지 아니? 10대야 10대. 덥다, 그지? 심유형이 또 덥고 너도 덥고. 변미경이구나. 백천아, 너는 왜 안 늙니? 나 너보다 훨씬 어린데 요즘 우울해. 시술 받을까? 너 받을 거면서 나한테 왜 물어봐? 내가 받지 말란다 그런다고 네가 안 받겠냐? 받아, 받아. 8659. 백천아, 반려견 시베리안 허스키가 너무 더워해서 발바닥 털 밀러왔어. 댕댕이도 발바닥 털도 미냐? 근데 미용실 사장이 뭐 하시게요? 라고 묻는 거야. 발바닥 털 밀게요 했거든. 그랬더니 나보고 손님 발바닥에 털이 있으세요? 묻는 거야. 뭔 소리야 하고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허스키 어디 갔니? 댕댕이를 놓고 나 혼자 애견 미용실에 온 거야. 미쳐. 걔를 데려갔어. 야, 진짜 웃긴다. 걔 큰 애인데, 그지? 아유, 덥긴 덥다. 또 걔는 주인이 어디 간 거야?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 신상호구나. 백천아, 다음 주에 아내 생일인데 내가 모를까봐 집에 있는 달력이란 달력에 최다 빨간색 색연필로 동그라미에 별까지 그려놨다. 모른 척 해볼까? 아니면 오다 주웠다면서 꽃 선물할까? 상호야, 너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니? 가족들 잘 챙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챙겨, 챙겨. 야, 그 빨간색 색연필, 동그라미 별 이런 거는 네가 안 챙기니까 그런 거 아니야? 좀 챙겨, 올해부터는. 신계주구나. 백천아, 수선집인데 손님이 너무 없다. 하긴 이 더위에 누가 오겠어. 그치, 요즘 애들 다니는 거 봐. 반바지에 그냥 그냥 아주 가벼운 옷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줄일 일이 있냐. 송현규구나. 백천아, 나 결혼 7년 차인데 이제 아빠 된. 오, 축하해. 와이프가 시험관 하느라고 몇 년 고생했어. 그래, 고생 많대더라. 이제 4일 뒤에 애 낳으러 가. 너무너무 고생한 우리 연아한테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줘. 야, 현규야, 내가 그랬다고 꼭 축하한다고 그랬다고 그래. 알았지? 그리고 4일 후에 순풍, 응? 바란다고. 그리고 나한테 또 연락해. 7244? 백천아, 나는 직업이 PD인데 오늘 아침부터 계속 촬영 중이라 정신이 없네. 우리 출연자 이름도 백천이거든. 우리 백천이 좀 잘 좀 해달라고 한 소리 해줘라. 이 방송국 PD들이, 얘네들이 지금 둘이 여기 와서 지금 나 유튜브 찍고 있는 애들 중에 하나인데 내가 지금 새벽부터 지금 찍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글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얘들이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장은숙이구나. 백천아, 나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재밌다. 시간 되면 또 들으러 올게. 그래, 은수가 환영해. 여기까지입니다. 당이 조금 전부터 떨어졌습니다. 사실 요새 날씨 탓인지 오늘 점심이 좀 부실했는지 에너지가 급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어요. 또 어떻게 왔는데요. 즐거우셨나요?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 환상의 반말 케미를 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다는 못 드리고 추첨합니다. 흑마늘 진액, 아이스크림,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 등등. 네. 음성사연 소개된 분들은 선물 3종 세트 드려요. 피자, 콜라 세트, 그리고 커피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음성사연 한번 참여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휴대폰 보면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로 20초

정도 녹음해서 저희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 금요일 게시판에 그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열고 비디오로 찍어도 돼요. 제가 음성만 뽑았으니까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 명단 깁니다. 나중에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 당첨이 되셨으면 선물 문의 게시판에 선물 당첨됐어야 하는 계정을 좀 남겨주셔야 됩니다. 차은옥 씨가 백천아 너 살짝 당 떨어졌지? 처음이랑 텐션이 달라. 눈치챘구나 은옥이가. 야 너도 고생이 많다. 그래도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라 힘내. 아유 은옥아 고마워. 자 매주 금요일 2부에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으신 여러분들 푸시라고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이제 한 달 후면은 벌써 6년째 이걸 하고 있네요. 8월 말일이 저희가 6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인백천의 백뮤직이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우미숙 씨가 백천아 여름휴가 안 가니 방송만 하지 말고 좀 즐겨. 글쎄 저도 즐기고 싶은데 휴가 가면은 제 의자를 뺀다는 정보가 있어서 못 가고 있어요. 웃지마! 니네 왜 웃어?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고 지금 들어와서 찍고 있는 PD들 얘기입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 합작 밴드예요. Crowded House의 Don't Dream It's Over라는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정경화 씨가 신청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이선영 씨가 휴가 못 가는 사람 여기 추가요. 조혜지 씨, 백천아 날씨 더운데 반말 코너 듣고 나니까 오싹해지네. 여기가 천국이다. 권유미 씨가 백디 의자는 백뮤직 특공대들이 밤낮으로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내일 토요일 날 12시에 다시 만나죠. 미국의 메탈 밴드예요. 임펠리테리. 거기서 크리스 임펠리테리가 기타리스트인데요. 기타를 연주합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 주제가죠. Somewhere over the rainbow를 이정무 씨가 강렬한 기타 연주 듣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평소 금요일 이 시각보다 휴가 차량들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마도 분기점 부근에서나 사고로 전면 차단됐었는데요. 조금 전부터 2차로로 소통 가능해졌습니다. 조암 나들목 이전부터 정체가 극심하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뒤로 4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제천 방향은 금광 3터널 부근에서 정체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문희 청남대 부근에서 문희 1터널 부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양양 분기점 부근, 또 좀 더 가서 인제부터 내린천 휴게소 부근까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는 서종에서 화도 분기점 부근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57번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썸!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이순자님께서요. 응디 애청

시청자 반짝이에요. 제가 노래교실 다니는 건 아시죠? 근데 제가 하루는 딸에게 노래교실 회원들이 그렇게 멋을 부리고 온다고 하니까 우리 딸이 뭔가 승부욕을 느꼈는지 매니큐어를 사와서 저에게 바르고 가라고 하는데 어머머머머머 색이 너무 야한 거 있죠? 응디 살짝 민망한데 어떡하지요? 이거 바르고 가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순자님 보내주신 사연이 너무 귀엽네요. 우리 엄마가 더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따님도 귀엽고요. 근데 따님이 매니큐어를 무슨 색을 사오셨길래 그러세요?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님이 생각해서 골라주신 거니까 예쁘게 바르시고요. 자신감 뿜뿜해서 노래교실 다녀오세요. 후기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아셨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윙크의 이쁜 건 알아가지고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딸이 노래교실 갈 때 바르라고 매니큐어를 사왔는데 어머머 색이 야대요. 무슨 색이지? 뭐 어떤 색일까? 7056님께서 여름에는 눈에 확 띄는 색으로 바르셔도 돼요. 포인트도 되고 좋죠. 어떤 색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예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손에 바르는 매니큐어는 화려할수록 예쁘다고 생각해요. 빨간색. 그리고 뭐 여름에는 형광색 이런 것도 참 예쁘고요. 파란색, 핑크색,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버건디색 있죠. 이런 것도 참 예쁘고. 4133님께서 제가 70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네일아트라는 걸 받아봤거든요. 딸 덕분에요. 근데 딸이 화려한 색상 바르라고 추천해줘서 발랐는데 만족해요. 사연자분 딸 얘기 들으세요.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예쁘죠, 예쁘죠. 흰색도 예쁘고, 아, 진짜 뭐, 그냥 바르면, 발라보면 다 예쁠 거예요. 발가락에도 바르시고요. 요즘 샌들 같은 거 많이 신으니까, 발가락에도 바르고, 이렇게 손에도 바르고, 세트로 이렇게 깔맞춤 해가지고 바르면 참 예쁠 텐데. 예쁘게 바르고 다녀오세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1부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합니다. 은디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곳 시합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1부는 여러분의 사연에 이어서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마련했고요. 2부는 빛나는 트로트에서 마련한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황민호의 팔팔하게였습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전민경님께서 저는 어머니랑 아이스커피 마시면서 콩으로 듣고 있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가 시원한 커피랑 딱 잘 어울리거든요. 아, 어머니랑 또 커피 데이트 하시는군요. 또 라디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731님께서 응디 제 문자가 안 가나요? 아무래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어찌 한 번을 안 읽어주시나요? 하루 종일 화물차로 이동하는 화물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옵니다. 문자 잘 왔어요. 아유, 하루 종일 또 화물차 운전하시는군요. 안전 운전하시고요. 안 읽어준다고 이런 이렇게 말하시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셔야죠. 어디서 뭐 하고 있다. 뭐 무슨 노래 듣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잘 읽어드립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왔어. 계속해서 사연 만나봅니다. 이루네의 엉키면 엉킨대로 그리고 마이진의 세워라 멈춰라.

은간의 비난 트로트 진행하고 있고요. 이론에 엉키면 엉킨 대로 그리고 마이진의 세어라 멈춰라 듣고 왔습니다. 9518님께서요. 은디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 이쁜 아가 키운다고 고생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훌쩍 커서 군대에 간 지금 저의 폰 배경사진은 아직도 아기 때의 추억을 쫓고 있더라고요. 황금 같은 지금의 시기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랄게요. 맞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매일매일 일하러 나온다고 냅두고 오는 거 그 사이에 크는 거 못 봐가지고 그 5시간 동안 크는 거 못 볼까 봐 아유 불안해 죽겠어요. 진짜 훌쩍 갑자기 막 크고 막 언제 이렇게 컸어 이런다는데 추억을 많이 만들어 놔야겠어요. 저도 그죠. 빙수곱빼기님께서 반제분들 중에 귀농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무작정 귀농해서 꽈리고추 농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초보 농사꾼이라 시행착오도 겪고 좌절도 했지만 하우스 가득 열린 꽈리고추를 보면 그동안 땀에 결실을 맺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 다들 힘내세요. 우리 반제분들 귀농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3년째, 6년째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간 지 얼마 안 돼서 거기 시골에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도 계십니다. 아, 진짜 우리 반제분들 중에 귀농하신 분들 모임 만들어가지고 한번 만나면 너무 좋겠다. 다들 할 얘기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서로 그지요? 하, 까리고추도 참 맛있죠. 에, 고생 많으십니다. 날씨도 더운데. 자 그렇다면 또 노래를 띄워드려야죠. 노래 듣고 와서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성민의 사랑이 따끔, 윤태화의 조사하면 다 나온다.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초복, 중복 아프지 않고 잘 넘겼지? 내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데 말이야, 더위와 추위 그리고 환절기를 잘 넘겨야겠더라고. 그래 알아. 그렇게 따지면은 1년 365일 그냥 다 잘 보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양식도 필요하다는 걸 말이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한여름에 집에서 감자탕 끓여달라는 거는 좀 그러지 않아?

0: 벌써 아침이라니 말도 안 돼. 아, 더 자고 싶다. 아, 진짜 어쩜 이렇게 기운이 없냐. 아, 여보, 당신도 그러지? 아, 너무 힘들지 않아? 아, 그러게. 아, 진짜 힘드네.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예전에는 아무리 더워도 그냥 아무리 추워도 그냥 아침에 바로 일어났거든. 아, 근데 요즘은 힘드네. 어? 아,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여보, 부탁할 게 있어.
1: 응? 왜 갑자기 나를 그렇게 비장하게 불러? 뭔데 그래? 뭘 부탁하려고?
0: 나 오늘 저녁 때 감자탕 먹고 싶어. 집에서 감자탕 끓여줘.
1: 뭐라고? 감자탕? 그거 시켜 먹으면 되잖아. 근데 뭘 왜 끓여달라 그러는 거야? 나 감자탕 한 번도 끓여본 적 없어.
0: 맨날 밖에서 사 먹고 배달해 먹잖아. 어? 근데 당신이 배달해준 그 감자탕 먹고 싶어. 그래야 힘이 될 것 같아. 어? 꼭 좀 부탁해. 알았지? 그럼 나 회사 다녀온다. 여보, 감자탕. 어? 기대할게.
1: 그리고 몇 시간 후. 아휴, 진짜, 아우, 진짜, 아우, 더워, 아우, 진짜 더워, 아우, 진짜 힘들어. 나 진짜 감자탕 끓여본 적 없단 말이야. 아니, 내가 여름에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뜨거운 불 앞에서 팔팔 끓여야 되는 감자탕을 만들어달라고?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아, 그래도 어쩌겠어. 만들어야지. 일단 해봐야지. 아우, 근데 너무 덥다. 나 진짜 땀띠 날 것 같아.
0: 여보, 나왔어. 우와! 뭐야 이거? 이 감자탕 냄새! 우와, 진짜 맛있겠다. 나 지금 바로 먹을 수 있어?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여보, 여보,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이거 다음에 또 해줘. 우와, 진짜 최고다. 우와.
1: 그래, 맛있어야지. 여보, 나 오늘 하루 종일 불 앞에서 그것만 끓였다. 당신은 그거 먹느라고 보양이 되겠지만 난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음식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서 식욕도 없어. 당신 이런 거 모르지? 그래, 이따 맛있게 먹어. 응?
2: 오늘이 진짜로 마지막이니까.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홍성원의 요리조리였습니다. 오늘은 천민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남편분께서 한여름에 보양하고 싶다고 감자탕을, 우와, 저 옛날에 감자탕 집에서 끓이는 분 봤거든요. 그거를 감자를 큰 대야에다가 다 씻어가지고 그걸 또 되게 옮겨서 거기다가 또 말려놨다가 그걸 갖다 국을 끓여가지고 또 큰 데다 해야 돼. 이게 뼈 때문에 큰 데다가 그걸 넣고서는 그냥 푹 끓여가지고는 그냥 몇 시간을 그 불 앞에서 거의 뭐 그 곰탕 끓이는 수준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손도 많이 가고. 와, 그거 그냥 하나하나 다 씻어내야 되는데 그거, 이야, 그거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천민지님?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더 힘들 텐데. 이게 만약에 뭐 몇 번 해봤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 하는 걸 봤거나 뭐 이러면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러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 레시피 찾아보고 뭐 하고 뭐 이러느라고 진짜 시간 두 배로 걸리고 힘도 두 배로 들 텐데. 남편분 진짜 복 받았네요. 이런 아내분을 두셨다니. 하, 이 더운 여름날 그 불 앞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김영숙님께서 고생하셨어요. 저도 초복 때 우리 집 새 남자가 삼계탕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끓여준 적이 있거든요. 진짜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거 있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치킨 시켜 먹자고 맹세했어요. 보양이 아니라 건강을 이겼더라고요. 진짜 이 보양 챙기다가 진짜 몸살 나갔어요. 0827님께서 음식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불 앞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말이죠. 게다가 음식은 매일 매 끼니를 하는 거잖아요. 쉬는 날도 있어야죠. 감자탕 맛있게 해주셨으니까 며칠 좀 쉬세요. 냉장고 파먹게 하면 되죠. 진짜 이제 감자탕 해줬으니까 며칠은 쉬어야죠. 9839님께서 아, 사연 듣는데 고민되네요. 오늘 저녁 간단히 먹으려고 했는데 감자탕 배달 시켜야 되나?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감자탕 진짜 좋아하는데 옛날에 살던 집에 그 바로 뒷골목에 진짜 유명한 사람들 줄 서서 먹는 24시간 감자탕집이 있었어요. 진짜 그 진짜 슬리퍼 신고 넘어지면 바로 그 집에 도착하는 정도의 거리였는데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감자탕을 정말 자주 먹었었어요. 근데 이사 오고 나서 근처에 뭐 감자탕집을 가려면 좀 어디 가야 되니까 시켜 먹는 건 좀 뭔가 식을 것 같고 막 그래서 감자탕을 왜 끓이면서 바로 눈앞에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먹었는데 아 오늘 어떻게 감자탕집을 좀 가야 되나? 아유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불 앞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오늘은 좀 쉽시다. 그죠? 자, 은비트 짧은 일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토론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심수봉의 사랑밖에

박숙자님께서요. 응디 그거 아세요? 응디 라디오는 혼자 듣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듣는 게 더 신나고 좋다는 거? 왜냐면 듣다 보면 웃음꽃이 활짝 피거든요. 같이 웃으면 좋잖아요. 우리 반지분들 함께 듣고 계시잖아요. 같이 있진 않지만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요. 함께 이렇게 채팅 치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들으시면 또 서로 얘기도 나누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좋습니다. 2부가 남아있어요. 계속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손태진의 하숙생.

0: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마련한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황우림의 내 사랑 바보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에 불이 붙는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일시적으로 전면 차단 중이라 뒤로 4km 구간 정체 극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남이분기점을 앞두고 밀리기 시작했고요. 좀 더 지나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부근까지도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더 가서는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또다시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부근까지 어렵고요. 이후 수원에서 신갈, 그리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답답합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 쪽 마도분기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로 조암 나들목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는 14km 구간 밀리고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비난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윤세연의 호이호이호이였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왔어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마련한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할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티게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여름이 되면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다는 분들 계세요. 입맛은 없어도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도 저희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께서 아 요즘 입맛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면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힘들 때일수록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면서 우리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만큼 중요한 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인들에게 힘이 되는 말과 함께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는 시간입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윤민경님께

20대 후반의 꽃다운 나이에 취업을 했습니다. 신입사원이라 일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그때 저를 도와준 고마운 선배 언니들이 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았던 정아 언니, 두 살 많았던 지숙 언니, 그리고 저까지 우리는 금세 삼총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었는데요. 퇴근 시간이 맞는 날에는 집에 가는 길에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날에는 고기도 사 먹었죠. 힘을 내야 된다는 의미로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에 새로운 남자 직원이 들어오면 남자친구가 없었던 저랑 엮어주려고 언니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었죠. 근데 언니들이 번갈아가면서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저는 언니들 달래주느라 바빴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우리 좀 더 큰 꿈을 가져보자 라고 말하면서 과감하게 사표를 냈고, 지숙 언니는 금은방 사장님이 됐고요. 정아 언니는 치과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지도 못해도 서로 안부를 묻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는 여전히 끈끈한 삼총사로 남아있습니다. 언니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언니들과 함께 신나게 노래방에서 탬버린 치며 목청껏 불렀던 우리의 애창곡을 신청합니다. 응디 들려주시겠어요? 삼총사 너무너무 좋네요. 20대 후반의 꽃다운 나이에 만난 삼총사, 직장 동료였지만 지금은 친하게 지내는 언니들, 참 든든한 언니들, 그죠? 와, 근데 20대 후반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시다가 우리 더 큰 꿈을 가져보자 하고 금은방 사장님이 되시고 치과 선생님이 되셨으면 너무너무 성공한 삶을 주 대단한 능력자들이신데요. 아, 앞으로 또 참 험난한 일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삼총사가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그죠? 자, 민경님께서 언니들을 위해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이에요. 우연히의 우연히, 박현빈의 샤방샤방, 그리고 현숙의 춤추는 탬버린.

은간의 비난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우연히의 우연히, 박현빈의 새방샤방, 현숙의 춤추는 탬버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박은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아직 미혼인 제가 귀농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농사 짓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농사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흙을 만지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이죠.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괜히 엄살 부리지 말자, 힘든 내색 하지 말자, 투정 부리지 말자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근데요, 요즘은 엄살이 아니라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기에 꿋꿋하게 걸어가야죠. 저를 비롯한 마을 청년 농부들에게 힘내라는 의미로 노래 선물 부탁드려요.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천년 농부 박은지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이에요. 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있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탓할 수 없고 해봐야지, 해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근데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어쩌겠어 하면서 너무 자신을 막 엄살 부리지 마, 넌 해야 돼 뭐 이렇게 자신을 너무 채찍질 하는 것도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잠깐 쉬어가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근데 진짜 엄살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해주시니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쵸? 그래도 흙 만지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공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 노래 띄워드릴게요. 베이로의 신토부리, 남진의 님과 함께, 그리고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

은간의 비난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베이로의 신투부리 남진의 님과 함께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 듣고 왔습니다.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요. 이종신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은디,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노래 선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이가 벌써 마흔이 넘었는데 아직 미혼입니다. 저는

괜찮은데 오히려 아들이 미안해합니다. 엄마 아빠께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들아, 아직 늦지 않았다. 인연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니 조급해하지 말고 항시 대비해라. 그리고 또 혼자 살면 어떠냐? 혼자 살아도 좋으나 짝을 만나 결혼하면 더 좋다.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 너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들 힘내거라. 어딘가 예쁜 너의 짝꿍이 있을 것이다. 아드님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참 유쾌하시네요. 항시 대비해라. 맞아요. 인연이라는 게 정말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니 항시 대비해놓는 게 좋죠. 아우, 참 착한 아드님이네요. 엄마 아빠께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 무엇보다 태어나지 않은 손주보다 지금 앞에 있는 아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아드님이 행복한 것만 아마 중요하실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그죠? 언젠가 참 예쁜 짝꿍을 데리고 올 것 같습니다. 네, 정신님께서 아드님을 위해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 이선희의 그중에 그들을 만나, 장윤정의 꽃, 그리고 태진아의 옥경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장윤정의 꽃, 그리고 태진아의 옥경이 듣고 왔습니다.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수민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는 건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오빠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죠. 두 분은 저희를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저희에게 책도 많이 사주셨고요. 간식으로 그 귀한 통닭도 사주셨죠. 수육도 만들어주셨고요. 백숙도 삶아주신 기억이 있어요.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형편이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이제는 저와 오빠가 효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두 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와 함께 진심을 전해보려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아셨죠?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부모님께서 일을 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분들 참 많죠. 근데 참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막 이렇게 했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되면 참 부모님만큼이나 아니죠. 부모님보다 더 정말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마음이 참 저려오고 그러죠.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수육에 백숙에 애지중지 키우셨네요. 네. 이제는 뭐 오빠랑 효도 많이 하셔야죠. 그렇죠? 수미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이해란의 100세 인생에 이어서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이자연의 100세 시대까지 두 곡 띄워드려요.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엔간의 비난트루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간장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 찾아오시면 선물 받으실 분 명단 확인 가능합니다. 보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끝곡으로 장한이의 혼자 왔어요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만납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휴가 차량들이 많아서요. 평소 금요일보다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전시간에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뒤로 6km 구간 정체가 극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과 남사 부근에서 각각 밀리고요. 이후 천안 4차로에 사고 있고 또 부근 1차로엔 고장난 차가 있어서 모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좀 더 지나 천안 분기점 부근에서 천안 호두유계소 쪽으로 10km 구간 밀리고요. 이후 회덕 분기점 그리고 비룡 분기점에서 각각 막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제부터 상남 3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설악에서 화도 쪽으로는 15km 구간 정체 구간 길어졌고요. 이후에는 덕소 삼패에서 강일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특히 알프스 산맥의 그림 같은 풍경 사진을 보면요. 초록 산에 파란 하늘, 그리고 하늘만큼 푸른 호수가 정말 비현실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호수가 왜 푸른지 여러분들 아세요? 물론 물이 맑기 때문이죠. 오염이 되지 않은 잔잔한 호수. 그런데요, 호수가 푸른 건 하늘 때문이라고 하대요. 아무리 7시에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물 색깔이 파랗지는 않죠. 맑은 호수가 하늘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기 때문에 호수가 푸른 거지 혼자서 푸른 빛을 내는 건 아닌 겁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기면

그리고 괜히 못마땅한 것들이 보일 때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오늘도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7월 31일 금요일이고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신화의 와일드 아이즈 듣고 왔어요. 이 매달 첫날과 마지막 날이 있는데요. 이번 7월 참 길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바빴기 때문이기도 하고 날씨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8782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오늘은요 패밀리데이라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라라랜드를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최고의 서비스로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김현미님, 뽀니언니 휴가 가는 차에서 글을 남깁니다. 지금 휴가를 가는데 라라랜드 앞으로 또 글을 남겨. 지금 김해에서 10시에 출발해 강원도 고성으로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휴게소 3번 들렀다 고 아직도 고속도로입니다. 그렇게나 정체가 된다고요? 5시 넘어야 목적지 도착입니다. 그래도 뽀니언니

0: 좋은 목소리 들으며 남은 시간 즐길게요 하셨습니다. 꽤나 차가 막히나 봅니다. 김현미님, 이럴 때 졸음 오기 너무 쉽죠. 그러니까 안전운전, 졸음운전 오우노입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본다방이 문을 열 겁니다.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시원한 커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2번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Shorty Shiller!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7: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6: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7: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커피향을 즐기러 오신 본다방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향민님이 문자를 던져주셨습니다. 콩디, 내일 신랑하고 딸내미랑 배드민턴 대회에 나갑니다. 늙음하게 시작한 운동으로 대회도 나가는 남편. 콩디 응원 받으면 더 잘하리라 믿어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늙음하게 시작한 운동이라뇨.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지금부터 청춘 아니세요? 이 대회라는 게 늘 긴장, 꼬리표를 달게 하죠. 긴장이라는. 네, 좋은 실력 뽐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도 좋지만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경기를 마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시면 꼭 라라랜드 앞으로 후기도 보내주세요. 이향민님이 문자 던져주셔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박미영님, 어제 부산에서 목포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 빨리 끝났네요. 차가 막힐 것 같아서 미리미리 가족 여행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 말이 뭐예요. 목포, 먹을 게 많아서 제 위가 작은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아우, 그쪽 지역은 참 먹거리들이 많잖아요. 박미영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최하나님의 문자 좀 볼까요? 콩디, 지금 내부순환에서 자유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불금이라 그런지 도로가 벌써부터 꽉꽉 막히네요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이 시간쯤 되면 주말 또 쉬는 날이 있어서 차량이 늘겠죠. 그리고 차량이 조금만 늘어도 이 도로 용량이 넘는 순간 정체 아주 급격히 심해지죠. 그래도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후레지아니, 콩디의 아들이 오늘부터 휴가라고 새벽에 거제도로 휴가를 갔답니다. 7살 때 갔었던 곳에 추억여행 간다며 설레하더라고요.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들이 즐거운 여행 하길 바랍니다. 후레지아님, 아주 꽃향기가 나는 그런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갔던 여행지 정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똑같은 장소에 가면 느낌도 새롭고 또 마음먹는 것도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드님 즐거운 여행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얼리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One more time.

3380님이 주신 문자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요. 신랑이 귀국하신대요. 그동안 회사 일로 1년간 우와 해외 근무를 했습니다. 1년 동안이나. 방송 다 듣고 공항으로 마중 가려고 합니다. 설레고 기쁘네요. 아내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3380님. 설렘이 앞서겠죠. 1년 동안 못 보셨으니까 얼른 보고 싶다는 설렘이 가득하신 것 같고 문자에. 그리고 이제 무사히 돌아오는구나라는 안도감 때문에 우리 아내분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신가 봅니다. 3380님 사연이었었고 8372님 오전에 갑자기 부산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걔도 갑자기 저보고 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평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생맥주가 맛있다는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만땅입니다. 밀면과 회까지 몽땅 먹고 올게요. 하시면서 8372님 보내주셨어요. 이 한평이면은 전라남도 쪽이잖아요. 와, 한평에서 부산까지? 이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3시간 반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어우 갑자기 급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하셨네 친구끼리. 8372님 보내주셨고 김천에 있는 딸기 농장입니다. 요즘 너무 덥지만 9월 달에 딸기 모종 심는 시기라 더위 이기면서 딸기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육해서 맥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우리 3735님 저의 컨디션까지 이렇게 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더운 날씨에 딸기 농장에서 일을 하기가 참 만만치 않으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735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다방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퇴사자의 타임 준비했고요. 오랜만에 듣네요. 성진우 씨의 목소리입니다. 너의 얘기를. This is serious music we are dealing with here. Only serious music.

복잡한 생각은 가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바로 배달해드립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금쪽같은 금요일에 금쪽같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지금 듣고 싶은 노래 머릿속에 떠다니는 노래들 많죠. 그 노래를 잡아채서 라라랜드로 보내주시면 저 콩디가 바지런하게 챙겨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문자번호 샵 1062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오늘 첫 곡은요 7911님이 레드애플의 바람아 불어라 요 노래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아주 심플하게 노래만 딱 적어서 보내셨습니다. 전해드릴게요. 레드애플의 바람아 불어라.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7733님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김승지님의 스잔이 듣고 싶어요. 이 노래가 배고프다고 보내주셨습니다. 학창시절 잘생긴 김승진 씨를 너무 좋아해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고는 했습니다. 저희 언니들이 참 좋아했던, 그래서 항상 어깨 너머로 아 노래를 들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5367님 불금 신청곡 룰라의 착한 사랑 듣고 싶어요. 90년대 제가 최애로 좋아했던 숨은 명곡입니다. 아이고, 최애로 좋아했던 숨은 명곡이야. 라디오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추억이 그리울 때면 가끔 듣곤 합니다. 이런 노래 있죠. 자신만의. 많은 사람들이 알진 않지만 추억이 그리울 때면 듣게 되는 나만의 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노래를 우리 5367님이 꺼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설라님, 암과 잘 싸우고 계신 거죠? 꼭 이겨내셔야 합니다. 제가 사는 부산, 부산에서 제일 더운 금정구예요. 아, 부산에서 금정구가 제일 덥습니까? 더우니까 몸이 힘드네요. 신청곡은 IOI 갑자기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설라님. 그리고 최혜성필님, 추억여행하고 싶어서 여성 락 그룹 와일드 로즈의 그대처럼 신청합니다. 아, 이렇게 멋진 노래가 또 있었네요. 최혜성필님 참여해 주셨고, 오늘도 또 도전 계속해서 안 되셨나 보네. 신청곡은요, 쎄쎄쎄 떠날 거야. 진짜 떠날 것 같아요 누님 하셨습니다. 아, 떠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성호님, 떠나시면 안 되지. 쎄쎄쎄 떠날 거야 준비해놨습니다. 못 떠나지? 그리고 샤크라의 한 5뉴월에 설이 내려요. 한 맺히게 하지 말게. 아, 그러니까요. 어우,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그거 엄청나다면서요. 어우, 나 그런 거 싫으니까 띄워드려야지. 최윤경님이 샤크라의 한 원하셨습니다. 두 곡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쎄쎄쎄 떠날 거야. 샤크라의 한.

0: 8705님 김건모 씨의 첫사랑 신청합니다. 이 노래만 들으면 항상 이모님이 생각납니다. 제가요? 가사에 나오는 천인상녀가 늘 이모님 같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아,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그녀를 상상했지만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 그녀. 아, 제가 좋아하는 패션이네. 우리 8705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김건모 씨의 첫인상. 그리고 이어지는 곡입니다. 1563님이 신청한 노래예요. 공이로비의 단발머리.
1: Kick me one of them funky ass beats.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오늘 1부 끝곡이 될 것 같습니다. 불금은 신청곡 퀵 서비스 2부에서도 계속됩니다. 오늘 1부 끝곡은 0914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콩디와 함께하는 4시부터 6시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금요일보다 도로가 많이 혼잡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 화재 사고가 있었고요. 뒤로

0: 7km 구간 정체 극심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 독림에서 승용차 3중 추돌 사고 나서 부근 정체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도 산월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 15km 구간 막히고요. 이후에는 기흥에서 수원, 또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까지 교통량 많아졌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답답하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에서 청계터널 부근까지 밀리고요. 좀 더 지나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또 시흥에서 송내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50제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유나연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콩디. 제가 늦은 나이에 엄마가 되어 아기랑 둘이 있다 보니 너무 심심해서 아기 돌 전부터 라디오를 함께 듣기 시작했는데 그 아기가 벌써 35개월이네요. 매일 듣던 라디오에서 갑자기 콩디 목소리가 나와 첫 방송부터 빠지지 않고 듣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아기가 라라랜드 로고송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1주년 때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시켜도 불러주지 않더니 이제서야 불러주네요. 저희 아기 생일이 7월 31일이라 아기 생일에 맞춰 방송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 제가 사춘기 때부터 언니 볼륨을 높여요 라디오도 정말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기 너무 사랑해. 항상 건강하고.

랜드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박학기 씨의 비타민 듣고 왔습니다. 어머! 우리 유나연님 아기 목소리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그리고 유나연님이 사춘기 때 우리가 만났어. 볼륨을 높여서. 아무튼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아니 세 번째 생일을 맞은 아가가 진짜 라라랜드 로고송을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오, 너무 놀랐어요. 우리 아기 7월 31일이 세 번째 생일이라 했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앞으로 마음껏 뛰어놀고 많이 웃고 하고 싶은 꿈을 하나씩 키워나가는 그런 아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저 이번 스튜디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를 빌려가신 유나연님께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세상 이런 깜찍함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2부에서도 불금의 신청곡 퀵 서비스 계속됩니다. 라라 가족 마음속에 숨어있는 노래 한 곡을 건져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젊은세로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디 이본입니다.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 집에는 렉렉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렉스피드렉 창고에도 렉렉스피드렉 절제 선반은 렉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또다시 달려봐야죠. 조은영님, 방송을 가만히 듣다 보면 콩디를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곁에서 수다 떨고 싶은 사랑스러운 콩디를 위한 신청곡 꼭 들려주세요.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조은영님, 감사해요. 행복합니다. 제가 볼륨을 높여요를 10년 가까이를 하고 또다시 마이크를 전해받고 라라랜드 1년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저의 생각은 뭐냐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다가가면 그 진심을 언젠가는 알아준다는 걸 예진혁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콩디를 응원해 주시고 좋아하지 않나 싶어요. 8641님, 방학이라 딸내미 체험학습 다니는데 라이딩하고 주차장에서 대기 타면서 듣고 있습니다. 대기 타면서 듣고 계시고 유피의 뿌요뿌요 신나게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라라랜드 앞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승기님의 결혼해 줄래 듣고 싶다고요. 1458님 주셨어요. 축가하면 저는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시면서 이승기 씨의 목소리 오랜만에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김은지님, 콩디 배철수의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듣고 싶네요. 문자 보내주셨고, 이화진님, 대학 시절 처음 사귄 남자와 이별을 하고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며칠이고 들으며 혼자 가슴앓이한 기억이 납니다. 박지윤의 환상. 제 나이 50을 앞두고 그때 그 감성 이제는 못 느끼겠죠 하시면서 화진님 보내주셨는데, 그런 것 같죠. 근데 그런 감성 어딘가에 아마 숨어 있을걸요. 언젠가는 뭐 이런 가슴앓이 했던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도 정말 행복한 순간에 그런 감성 깊이 담겨져 있었던 그런 감성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이화진님이었었고, 타임리스의 SG 워너비 7360님이 원하십니다. SG 워너비 타임리스도 많이 듣던 노래인데 아무래도 다음 기회에 들어야 할 듯요. 상큼한 이번 시 파이팅 하셨습니다. 왜요? 늘 소개가 안 되고 패스 당하셨나 봐. 오늘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계현님, 늦은 출첵입니다. 본누님, 반바지 하길래 뭔가 했네요 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입었던 정말 다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반바지 그거를 보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잊어주세요. 근데 저는 그런 패션을 가끔 좋아한답니다. 저도 에코의 행복한 날을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행복한 날을 오랜만에 듣고 싶다, 에코의 노래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SG 워너비의 타임리스, 이어서 에코의 행복한 날을.

SG 워너비의 노래에 이어서 에코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마수정님, 콩디 오늘 월급날인데 통장에서 점만 찍고 나갔습니다. 점만 찍고 나갔어. 숫자만 알려주고 또 나갔어. 세상이 다 그런 거겠죠. 서영은의 웃는 거야 들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김경희님, 콩디언니 불금이라 퇴근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동네분들이랑 치맥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름 이겨내기 프로젝트입니다. 하하하. 여름 휴가는 없을 것 같고 회사 일이 많으니 좋은 거겠죠. 긍정 모두 장착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지나의 위로 김경희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동네분들하고 치맥하러 가신대요. 하, 시원하게 한잔 들이키고 오시기 바랍니다. 뿌요뿌요님이 하하의 너는 내 운명 신청하셨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가셨대요. 신랑이 친구들이랑 이 곡을 뮤지컬처럼 신나게 부르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신났었다고 이 노래 신청해 주셨고 아이들 학교에 학원 데려다 주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진짜 덥습니다. 박명수 씨의 바다의 왕자 신청합니다. 노효정님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하하의 너는 내 운명,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야 합니다.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번호 어떤가요로 다시 올게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나는 학생이고 그녀는 직장인이던 시절, 동갑인 여자친구는 차가 있었고 나는 면허만 있었다. 나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여자친구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 무렵, 나는 철저한 준비를 했다며 양수리 드라이브를 제안했다. 이번에는 자기가 진짜 운전할 거야? 맛집도 찾아놨어? 그럼 아주 그냥 짱짱 플랜으로 잡아놨지. 의기양양하게 출발했는데 올림픽도로를 지나 팔당까지는 참 좋았다. 문제는 그 다음. 여기서 좌회전이었나? 한번 잘못 들어선 길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됐다. 우리 회사 사람한테 전화해서 길만 물어보면 안 될까? 여자친구의 한마디에 자존심이 핸들에 턱 걸렸다. 야, 너는 툭하면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 그 사람들하고 다 알아?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 무작정 큰 소리를 치고 1시간을 더 달렸는데 나오는 건 맛집도 양수리도 아닌 이름 모를 논밭. 결국 차를 세우고 대판 싸웠다. 아우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 됐어. 네 차 안 타면 되잖아. 가. 그래? 빨리 내려. 나 갈 거야. 그런데 그녀가 차를 몰고 진짜 갔다. 설마 했는데 정말 먼지만 남기고 쌩. 조금만 가다가 속겠지? 하지만 안 섰다. 나는 1시간을 터덜터덜 걸었다.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경적. 야, 걸어서 서울 갈 거야? 아니 전화는 왜 안 받고 그래? 빨리 타. 살았다. 하지만 차에 타는 순간 어찌나 서럽든지. 여자친구보다 못한 내 신세, 여자친구 회사 사람들에게 비치는 백수 남친. 이런 생각에 갑자기 주룩 흐르는 눈물이 왈칵했다. 아닌 척 고개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꺾어 창밖을 보는데 한번 몰아친 서름은 주르륵 계속 흘러내렸다.

0: 하지만 지금은 우회경로를 검색 중입니다.
1: 오늘도 국도로 간다. 뒷자리 안전벨트 완료.
2: 네 아빠.
1: 당신은 플레이리스트 빨리 준비하라고. 준비 완료.
0: 네, 4시잖아요. 라라랜드 고정 완료.
1: 아내보다 늦었지만 입사하고부터 이를 악물고 열심히 달린 나. 지금은 내 차 핸들을 잡고 가족을 태우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달린다. 길도 잘 찾고 인생도 잘 찾아온 것 같아 오늘도 괜히 핸들을 한번 또 토닥이게 되는 아주 뿌듯한 그런 오후다.

오늘 어떤가요? 정석진님의 아주 서글픈 사연이었습니다. 김장훈 씨의 고속도로 로망스 듣고 왔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자기 자신이 되게 작아 보일 때는 이런 일 만나면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지금은 뭐 내비

이게이션도 있고 뭐 자차도 있고 좋으시겠습니다. 이뤄낼 거 다 이뤄내신 것 같아요. 뿌듯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드라이브

0: 회계사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상세한 사연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4218님, 어제 퇴근 후에 아내가 정리 좀 하라길래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봉투에 있는 16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횡재한 기분이 드는 오늘입니다. 횡재했어. 그리고 여행 중에 맞는 생일입니다. 생일 맞으셨어요? 차를 세우고 꽃집 들러 장미 한 송이 사서 생일 축하해야 하는 남편. 너무 행복합니다. S부아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저 이번도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저녁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뉴가 뼈 없는 감자탕하고 왕만두라 기대됩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8285님 보내주셨는데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디 다치셔서 병원에 들어가 계신 걸까요? 아무튼 오늘 저녁 맛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김수경님도 콩디 더워요. 피서 가야죠. 저희 가족은 바위병풍 밑에 있는 계곡 가기로 했습니다. 계곡 시원하죠. 콩디는 어디로 가나요? 궁금요 하셨는데 아직 아무런 계획도 안 세웠네요. 뭐 언젠가 마음이 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그러면 잠깐 다녀오죠. 뭐 김수경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마지막 곡은요.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이었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방면 불암산 요금소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12km 구간 밀리고요. 일산에서 판교 방향 자유로부터 송내까지 17km 구간 길게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양지에서 용인까지 긴 구간 밀리고요. 더 가서는 신갈에서 북수원까지 밀립니다. 동수원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부곡에서 동군포, 다시 군포에서 반월터널 사이 답답하고요.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인제에서 상남산터널까지 밀리고요. 북방 1터널에서 동산 2터널 사이 교통량 많아졌습니다. 이후 축소하다가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매월 마지막 날이 되면 많은 회사에서 월말 결산을 합니다. 한 달간 있었던 모든 재무 거래를 확인해서 매출과 비용, 미수금과 미지급금 같은 것들을 체크하는 건데요. 그래야 정확한 회사의 재무 상태가 파악되고 덕분에 보다 안전한 회사 경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월말 결산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을 무엇을 가까이 하면서 어디에 내 마음을 쏟으며 보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한 달을 잘 정리하고 매듭지어야 또 새로운 달을 더 알차고 단단하게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출발했어요. 별의 I think I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뭘 했다고 벌써 7월 31일 마지막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6월 재무제표 마지막 정산 한 거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제 또 7월을 해야 되겠네. 7월에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여러분들 뭐 크게 달라진 거 있을까요? 너무 더 더워졌죠? 더 더워져서 좀 짜증이 늘었다. 마음의 손익 분기점을 좀 하향했다. 예, 마이너스 한 100까지 내려간 것 같고 또 방학이 시작돼서 본격적인 방학으로 일상이 좀 달라진 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직장인 여러분들은 뭐 비슷비슷한 그런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잘 이것저것 잘 한번 맞춰보시고 후회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후회도 이 긍정적으로 보면 그랬으니까 다음 달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가면 되는데 이거 못했네. 내 기분 따라 정말 너무 소비가 많았네. 이렇게 자책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곡 I think I가 내가 나를 잘 다독여줘라. 괜찮다. 이제 앞에 좋은 날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름도 이제 한 달 갔잖아요. 그죠? 아이고 한 세 달 되나요? 그중에 한 달 간 거예요. 8, 9월. 자 조금이나마 괜찮게 8월을 맞이해보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스테인도 열심히 여러분들 곁에서 부릉부릉 엔진을 켜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 사연 기다리니까요. 어디에서 뭘 하면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올까요?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다들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의 지금 상황을 함께 나눠봅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정은아님, 남편이 어쩐 일로 일찍 퇴근해서 김치찜을 끓여놨대요. 저는 막걸리 한 병 사서 달려가는 중인데요. 자취하는 아들이 알바 끝나고 오겠다면서 남겨놓으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 가족은 김치찜 쟁탈전이 벌어지겠네요. 와, 남편의 그 요리 솜씨가 대단한가 봅니다. 아, 자취하는 아들도 그래? 그러면 가야지? 하고 집합하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맛있게 김치찜 파티 여시면 되겠습니다. 5756님, 회사 업무 끝나고 투잡하러 가는 길인데 차가 너무 막혀요. 이럴 때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노라조의 슈퍼맨 신청합니다. 이맘때는 항상 그런 마음 들죠. 특히나 또 금요일, 특히나 또 달 말. 말일 금요일은 어마어마하게 지옥이죠. 날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2416님, 인디, 저는 조경사예요. 새벽에 출근해서 장비 정리하고 이제 퇴근하는 길이에요. 매일매일 땀을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흘리면서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퇴근하면서 라디오 듣는 이 시간을 늘 기다린답니다. 열심히 사는 우리 다들 파이팅 하자고요. 루머스의 스톰 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 새벽부터. 아이고, 여름철에는 새벽도 평소보다 일찍 시작할 텐데. 새벽 공기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땀을 그냥 얼마만큼 흘리시는지 걱정이 너무 됩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 끝났어요. 이제 시원하게 다리 쭉 뻗고 쉬시면 되겠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노라조의 슈퍼맨. 이 노래는 우리 5756님께서 청해 주셔가지고 바로 띄워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2416님 하루를 너무 힘들게 마친 분을 위해서 루머스의 스톰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조금 더 만나봅니다. 5939님께서는 지방 근무를 끝내고 인디가 있는 괄호 열고 크크 괄호 닫고 여의도로 복귀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들 때문에 정신없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이상 무 별일 없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 곁으로 오셨군요. 우리 스테인들은 여의도 하면 인디 생각나서 어떡해. 아이고. 아, 뭔가 그 일을 할 때 있어서도요. 내가 기계적으로 일을 잘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음만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 괜찮다. 뭐 시간 싸움 이겨내겠어. 하시면서 당차게 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원님.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 저는요.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씻고 에어컨 켜놓고 발 마사지기에 두 발을 넣으면서 스테인을 듣습니다. 아이, 정말 이 시간 천국이 따로 없어요. 와, 발 마사지기 있으세요? 와, 그것도 한번 알아보려고 봤더니 종류가 어마어마하고 막 기능도 날이 갈수록 막 업그레이드 되고 막 그러던데. 아, 유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서 좀 부럽습니다. 자, 지금 소개된 분들께도 커피 한 잔씩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무인음악 가게가 열립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의 선곡을 기다릴까요? 파밤 헤이입니다. 헤이. 짧고 쉽죠? 영어로 H-E-Y. 네. 노래 제목에 헤이가 들어간 노래들, 그리고 가사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여흥구로도 뭐 헤이 나나나나 미스터 나나나나 미스터 여기에도 헤이 이렇게 여흥구가 들어가죠. 추임새가 들어갑니다. 뭐든 좋습니다. 다 환영할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 노래네요. 헤이 미스터. 카라의 미스터, 그리고 트와이스의 알콜 프리까지 듣고 무인음악 가게에서 만나요.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 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0: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헤이 잘 들으셨어요? 헤이가 들어간 노래들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네 가장 많이 보내주셨어요.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였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CN블루의 헤이 유였고요. 그리고 샤크라의 또 헤이 유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정화의 다가라가 나왔어요.
1: 다가라 헤이 보이스 다시 내 삶을 사랑이란 말로 가둬두지 마.
0: 아이 좋았죠. 그리고 잭스키즈의 연정 그리고 마지막 곡은 이정현의 썸머 댄스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배달음식 교환권 받으실 오늘 당첨자 명단은요 방송 끝난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거기에 내 이름이 있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세요. 그 번호로 저희가 배달음식 교환권을 쏴드립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3: 오래오래 락토핏
14: 종근당 건강
15: 건강기능식품.
1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7: 든든한 내일로요.
16: 네?
1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6: 제대로 가시네요.
1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0: 이노진입니다.
1: 금요일 저녁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1417님께서 시간을 쪼개 쓰는 워킹맘은 늘 지치지만요. 스위트 라이프 덕분에 위로받고 있습니다. 인디 알아주세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신청할게요. 예, 우리 방송 잘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를 가깝게 하지 않으면 온통 나 혼자만이 짊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 일상을. 근데 라디오라도 틀어놓으면은 비슷한 공감대의 사연들, 노래들 흘러나오면서 다들 그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위안을 얻을 수가 있죠.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1417님 청해 주신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들으면서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납시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금요일보다 도로가 많이 혼잡합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희 청남대 2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1대 3km 구간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음성휴게소 부근에서 일주까지 9km 구간 밀리고요. 더 가서는 남이천 나들목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상남 5터널에서 3터널까지 밀리고요. 북방 1터널에서 동산 2터널 사이 제속도 못 냅니다. 더 가서는 화도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 주의하시고요.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속도가 내려갑니다. 이어지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구리 암사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심한데 가양대교 부근 하위 차로에선 사고 처리 중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1: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매주 금요일 2부 첫 곡으로 저 인디가 아끼는 노래를요 콕 집어서 한 곡씩 공개합니다. 인디 픽. 오늘의 인디픽은 작년 이맘때 나온 이창섭의 한 번 더 이별입니다. 원곡은 9년 전에 나온 성시경 씨의 히트곡이죠. B2B의 멤버인 이창섭 씨는요, 솔로 가수로서도 훌륭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 노래를 듣고 저는 와, 참 좋다. 이 창섭 씨의 소박하고도 순수한 목소리로 잘 소화하셨네 라고 느꼈습니다. 잊혀진 듯 근데 그래도 잊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감정들이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아내는 그 시간들 덕분에 아 이제 비로소 내게 남아있지 않구나 느끼는 순간이 오죠. 그때부터는 마침내 이제 아쉬우면서도 이제 좋은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다 잊혀질 테고 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이창섭의 한 번 더 이별, 오늘 인디픽입니다.

0: 8월의 마지막 날 인디픽은 이창섭의 한 번 더 이별이었습니다. 그간 잊고 싶던, 잊혀졌던, 잊으러 애썼던 그런 좀 안 좋은 감정들, 그런 건 훨훨 보내버리시고 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8월 마음의 이쁜 싹을 잘 틔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트박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함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릴 겁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해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그대의 가슴에 빵야 빵야 허밍을 쏩니다.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에그타르트 쿠폰 에타쿠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허밍 잘 들어보세요.

0: 스비트바키스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이덕진의 내가 아는 한 가지였습니다. 힌트 제대로 됐죠. 그 시절 테리우스들의 노래. 자, 아직까지 정답을 눈치채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제대로 들려드려야겠죠. 이 부분이었습니다.
1: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그대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2: 빵야 빵야
0: 권총춤 기억나시죠? 바로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였습니다. 아, 선글라스와 잘생긴 외모와 가죽 자켓, 가죽 바지에 그 진짜 모델 같은 몸매로 공중하게 그대여 이렇게 권총춤 좌우로 하는 심신 씨의 모습이 선합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심신 씨 닮았다는 말을 좀 들었었어요. 예. 밖에서 너무 놀라는데요. 관리를 잘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 좀 닮았다고 예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랬다고요. 뭐 그냥 예. 그래서 심신 씨를 엄청 제가 좋아했었습니다. 예. 목소리는 또 엄청 그 마초 같잖아요. 아, 걸걸한 목소리. 그죠? 터프한 음색. 너무 아, 섹시한 형이었어요.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요. 에그타르트 쿠폰 에타쿠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본문에 글쓰기를 통해서 남겨주십시오. 그럼 총싸움하러 갑니다. 정답곡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스피드바퀴즈 정답곡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듣고 오셨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우리 스튜디인들의 사연 좀 만나봅니다. 0806님, 퇴근길에 아파트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아, 무슨 일인가 했는데요. 잃어버렸던 강아지가 무사히 집을 찾았다는 안내문이었어요. 늘 산책길에 보던 아이였는데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주인도 강아지도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 아파트로 치려면 그 엘리베이터에 우리 이쁜 아이를 찾습니다 하면서 강아지 이렇게 잃어버리신 주민들이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그 후일담이 되게 기대가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무사히 잘 왔다고 이런 또 게시판에 올려놓은 종이를 보면 마음이 쓸어내려지고 다행이죠. 참 그만큼 우리 일상을 좀 예쁘게 의지할 곳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애완견들, 애완묘들이 참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더 소중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85님, 저녁에 동태탕을 해먹을까? 하고 마트에서 한보따리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중인데요. 급 후회가 밀려옵니다. 차는 밀리고 언제 집에 가서 이걸 또 어느 세월에 해먹나? 어느 세월에? 예전에 그 개그 프로에 어느 세월에? 누구셨지? 그 말이 저절로 나오는 사연인데, 그죠? 그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이것저것 막 담아요. 이것도 해먹어야지, 저것도 해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카트 끌고 나와서 이제 트렁크에 넣고 뒷자리에 넣고 이제 출발하려고 딱 그러는데 엄청 퇴근길에 또 밀리는 거야. 마트는 또 직장 근처에 있었어. 한 세월을 또 가야 돼. 아이고 스트레스죠. 식욕 다 떨어질 텐데. 그래도 어여 가가지고요. 그때의 마음 꼭 더 배고파져 있을 테니까 꼭 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오늘의 장면 준비해놨으니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직 못 보내신 분들은 바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화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그리고 3409님께서 청해주신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듣고요. 다시 만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9599님 저는 재택근무를 하는데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집에서 일을 하는 엄마를 위해 방학 동안 아침밥을 해주겠대요. 알리올리오 파스타를 해줬고요. 다음 아침은 간장 계란밥 예정이래요. 공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요리라도 좋아하니까 다행인 걸까요? 몇 번이나 해줄지 모르겠지만 방학 끝나면 다시 후기 보낼게요. 와, 요리라도 좋아하니 다행이라고요? 아, 요리를 이렇게 할 줄 아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부럽고 이쁩니까? 와, 그 요즘 세대는 진짜 요리 잘하는 그 정말 최고 신랑감 아닙니까? 아이고, 공부도 이 요리를 잘한다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뭔가 감각이 뛰어나고 두뇌가 명석한 분들이 많대요. 예, 그러니까 공부도 하기 시작하면 잘할 겁니다.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아, 우리 아들 큰 힘을 될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한 이틀하고 마는 건 아니겠죠? 예. 왜 어제까지 해주고 안 하니? 아, 나 이제 공부하려고요. 그러면 공부하게끔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0236님 휴무 날인데요. 오빠가 하는 떡집 일을 돕고 있어요. 오전에는 초코 인절미를, 지금은 추석 송편을 준비 중입니다. 날이 더워

0: 그래서 더 힘들고 또 손님도 뜸하지만 그래도요 광주광역시 무등시장 안에 있는 떡집 많이 찾아주세요 하셨어요. 와 맛있는 초코 인절미 와 사진 보내줬고 송편도 이렇게 탐스럽고 쫄깃쫄깃한 이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1: 무등시장 하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기 떡집이면 뭐 아이고 말해 뭐합니까.
0: 예, 일손 예, 도와주시려고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많이들 찾아서 맛있는 떡 많이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585님 아내가 얼마 전에 목수국을 보고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길래 퇴근길에 스리슬쩍 사가지고 갑니다.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집에 가는 발걸음이 즐거워요. 와 이쁩니다. 수국은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탐스럽고 이쁩니까. 고급스러워 또. 아, 무엇보다도 그렇대잖아요. 그 아내든 애인이든 그 흘려보낸 말들 살짝 했던 그 말을 기억해서 나중에 그거를 되돌려 드렸을 때 엄청난 큰 감동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 말을 허투루 안 들었구나. 오 그걸 기억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아, 그렇게 행복하게 소녀처럼 기뻐하셨으면 좋겠네요. 0258님 자가 소유자 우리 임혜숙 양의 내 집 마련을 축하해 주세요. 동생이 첫 집을 사서 이사를 갔거든요. 아프지 말고 건강히 또 열심히 벌어서 대출을 얼른 갚기를 그리고 또 행복하기를 언니가 기도하마. 그나저나 저도 도와주고 있긴 한데요. 저걸 언제 다 정리하죠? 그래서 아주 아주 그냥 흔한 이삿짐의 그 저녁 풍경 보내주셨어요. 이삿짐 아저씨들이 다 이제 차곡차곡 짐을 올려놓고 거실을 삥 두르죠. 삥 눌러서 짐을 다 배열해 놨습니다. 아 이거를 언제 다 풀러가지고 정리를 할까.
1: 아니 근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요. 짐들을 보니까 이미 잘 정리가 돼 있는 상태네요. 그죠?
0: 아 요즘 너무 진짜 수월하게 잘해주셔. 차곡차곡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들이 쭉 펼쳐지길 바랍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오늘의 장면 이어서 빛과 소금의 아카시아 아가씨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의 다양한 순간을 함께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에 한 자리를 꼭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저 인디와 함께 나누고 싶은 순간들 언제든 편안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도 가능하고요. 사진 없어도 또 돼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샵의 키스미, 장현주의 Something Special, 그리고 스쿨의 줄리안까지 세 곡 준비했습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0346님께서 하루 종일 손님들한테 시달리고 힘들었는데 퇴근길 스테인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너무 좋아요. 운전하면서 살랑살랑 까딱까딱 몸을 흔들면서 지친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주행 중에 듣고 계실 텐데 보다 긍정적이고

이런 노래들로 여러분의 퇴근길을 수놓아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좋은 주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7월 다 갖고 이제 8월 조금 더 행복하시라고 주문 넣어드립니다. 1624님께서 청해주신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남겨놓고 갈게요.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평소 금요일보다 정체가 더디게 해소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오창에서 서청주 부근까지 정체고요. 반대 하남방향 일죽 부근에서 남이천 나들목 쪽으로 13km 구간 길게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양지 부근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주의하시고요. 양지에서 용인까지 정체입니다. 신갈에서 북수원 또 월곶분기점에서 서창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부근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는 12km 구간 답답하고요. 이후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난지 나들목까지 아직 정체가 심하고요. 서강대교 조금 지나서는 2차로에서 출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 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쿠바의 거리에는 일렬로 길게 늘어선 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얼핏 보면 줄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곳엔 그들만의 특별한 규칙이 있죠. 울띠모. 줄의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는 건데요. 새로운 사람은 그 마지막 사람의 얼굴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일을 마치면 내 차례가 되는 거니까요. 줄을 벗어나면 자리를 빼앗길까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면서 지루한 시간을 견딜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그늘에 앉아서 땀을 식혀도 되고 잠시 볼일을 보고 와도 된다네요. 금요일입니다. 팽팽하게 메어있던 줄에서 슬쩍 나와도 괜찮은 시간이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느긋한 주말의 품으로 기분 좋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샌드파이퍼스 관타나메라.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31일 금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쿠바의 울티모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이랬다가는 예, 룰 위반으로 시민들의 눈총과 질타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예, 쿠바 사람들은 서로에게 그런 신뢰가 전제가 돼 있나 봅니다. 그 신뢰는 또 마음의 여유부터 시작이 되는 거겠죠. 아,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이고요. 일이라는 줄 위에 아등바등 서 있을 필요도 없고 그늘 밑에 앉아서 쉬어도 아무도 예, 뭐라고 하지 않는 아, 주말 앞두고 있습니다. 아, 나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두고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을게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도스 가르데니아스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31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송연주씨, 여름휴가를 다들 해외로 간다고 하길래 남편한테 나도 해외 가고 싶다 그 말이나 꺼내봤거든요. 저보고 단식원이나 가래요. 예, 제가 요즘 살이 쪘거든요. 너무해요. 예. 괜찮은데요? 단식원, 요즘 단식원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안 한대요. 예. 그 각자의 어떤 식욕, 뭐 욕망 이런 것들을 좀 개개인 잘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맞춤 처방을 해준다고 제가 아니 뭐 가본 적은 없는데 갔다 온 사람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고 단식원이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예전에 가면 막 진짜 막 건강식 아니 물론 건강식을 주겠죠. 네, 건강식으로 뭐 규칙적으로 뭐 식사 사이에 명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약간 좀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단식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래서 갔다 오면 효과는 있는데 다시 그 요요? 예, 요요가 금방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효과를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촘촘히 좀 짠다고 하는데 해외휴가 예, 지금 휴가철이긴 하죠. 예, 아마 8월 중순까지 휴가철일 텐데 단식원을 보통 가면은 일주일은 아니더라고요. 한 2주 정도? 예, 최소 2주 정도를 갔다 오셔야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예, 저까지 예, 불을 질러서 죄송합니다. 너무한 건가요? 해외 뭐 짧게 지금 너무 더우니까 가시지 마시고 단식원 갔다 오셔서 좀 가뿐한 몸과 마음으로 좀 시원해졌을 때 갔다 오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김순자씨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올해의 농사일도 절반을 완성하고 이제 잠시 저만 휴식기를 가지는 참입니다. 그 사이에 밀려있던 집안일도 조금씩 하면서요.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폭염이 지속이 될 때에는 농사일을 그 시간대만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그 폭염 기간에는 또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일손을 아예 놓을 수도 없고 잘 모르겠네요. 예,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고 너무 일이 힘들 때는 좀 쉬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황은 잘 모르지만 예, 그게 더 생산성이 있고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오늘 올해 예, 여름도 참 더웠는데 뭐 아직 가지도 않았지만 9659님이 신청하신 산타나 마리아 마리아 듣고요. 아, 마크 앤슨입니다. 디멜로 Ladies and gents

9659님이 신청하신 산타나, 마리아 마리아, 그리고 마크 앤서니 디멜로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31일 금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527님, 요즘 거의 매일 듣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입니다. 사연들도 재미있고 꿈지의 코멘트도 너무 좋습니다. 팝송들도 듣기 좋고요. 아무튼 삼박자를 고루 갖춘 흔치 않은 방송입니다. 동생 성준군 때문에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가 더 재미있게 듣는 것 같아요. 꿈디 파이팅! 광주에서 애청자 해준 드림. 감사합니다. 삼박자를 고루 갖춘 흔치 않은 방송. 청취율이 좀 올랐을까요? 갑자기? 삼박자를 뭐 다 갖췄다고 해서 청취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 예. 저희는 그냥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발견하게 되는 보석 같은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숨어있는 방송. 히든트랙. 너무너무 좋은 히든트랙.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위안이 돼요. 나중에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와도 제작진이 알려주질 않아요. 뭐 얼마나 올랐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예. 좋습니다. 아, 3527님 같은 분들만 계신다면 뭐, 예. 청취율 따위야. 예. 뭔 상관이야. 예. 아, 나탈리아 오레이로의 쿠에스타 아리바, 그리고 쿠에스타 아바요. 예, 듣죠.

오퍼스 라이브 이즈 라이프 라이브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8761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업무가 바뀌고 나서는 자주 야근을 해요. 오늘도 야근 중인데 오퍼스의 라이브 이즈 라이프가 듣고 싶네요. 얼른 일 마치고 퇴근하고 싶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이렇게 더운 폭염에 그 야근을 하는 사람들을 배려를 안 하는 건지 그냥 정규 근무 시간이 끝나면은 에어컨을 딱 꺼버리더라고요. 예, 냉방기를 딱 작동. 에어컨을 제대로 나옵니까? 아니 그 만약에 진짜 그 에어컨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냉기가 어느 정도 남아 있긴 할 텐데 이게 도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금방 또 더워지잖아요. 예, 걱정이 좀 됩니다. 예.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31일 금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951님 문자 한 번씩 보내거든요. 어제는 문자를 샵 9106에 보내놓고 네, 내 사연이 언제 나올까 예, 기다렸습니다. 나이 드니까 확실히 총기가 떨어지네요. 9106은 어디예요? 9106은 그러니까 1061을 누르신다는 게 예, 9를 먼저 누르셨구나. 예, 그렇죠? 1061을 누르셔야 되는데 예. 총기가 떨어지신 게 아니고 예. 날이 너무 덥고 그러면 좀 정신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또 아질 때가 있어요. 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예, 시원한 커피로 예, 정신 한번 바짝 예, 들게 해보시죠.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은경 씨 48년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아빠한테 대들었어요.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쏟아냈더니 아빠가 많이 놀라신 듯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굶으셨어요. 오늘 언니가 아빠 좋아하는 미역국 사들고 마음 풀어드리러 왔네요. 저도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건 그냥 잘 지냈겠구나. 뭐 나한테 뭐 서운하거나 뭐 우러가 있는 게 그렇게 뭐 많지 않겠구나. 얘기를 안 하니까 예.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진짜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성격상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놨다가 확 그냥 예,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당황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김은경 씨가 아마 그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착하셔가지고, 예. 근데 이제, 48년 인생 사셨으면 이제 뭐, 반세기를 사신 거니까 거의, 나도 뭔가 이제 좀 앞으로 좀 표현하면서 내가 싫은 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셨을 수도 있고, 이제는 한번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때그때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거르지 마시고 어떤 때는 좀 솔직하게 이렇게 대화로 예, 푸시면 예, 응어리도 안 지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도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예,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아유 우리 딸 은경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잘 다독여주시고 예, 얘기 많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8745님 해가 길어져서 아이들이 낮인지 밤인지 종일 예, 놀려고만 해서 저녁 먹고 자전거 타러 나왔습니다. 이렇게라도 굴려야 일찍 잘 듯합니다. 오늘은 제발 일찍 자거라. 예. 날씨가 너무 더워서인지 예,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해서 그런지 그 다음날 뭐 일찍 일어나야 될 부담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진짜 소위 굴려도 잠을 잘 안 자요, 일찍.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지. 반덴버그, Burning Heart, 그리고 White Lion, When the Children Cry.

0: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우리말 퀴즈입니다.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말로 상대편을 놀릴 때 내는 소리,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 드립니다. 이탈리아의 메탈 밴드 랩소디의 홀리 썬더 포스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의 정답이 나옵니다.
1: 팬티 입어봤어, 메롱메롱 안 줘.
0: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메롱, 2번 얼레리꼴레리, 3번 똥개야.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거 랩소디의 홀리 썬더포스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메롱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오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9892님이 신청하신 글로리아의 스테판 Here We Are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 후반인 만큼 여전히 도로 위에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돌발 구간도 있는데요.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홍제램프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론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정체 남아 있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한 번에 12km 정체입니다. 이후로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 신갈 분기점에서만 주춤하고 이후로는 전 구간 소통 상태가 좋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송내 부근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두 시간이 마법처럼 펼쳐집니다. 우리의 추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0: Imagine Dragons featuring Kaigo, Born to be Yours.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게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2548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알레시아 카라 How Far I'll Go. 예. 얼마 전 사연 소개됐던 10살 딸아이 엄마입니다. 딸이 자기 노래는 소개가 안 됐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은 다 노래 나오는데 자기는 안 나왔다고. 조기 교육을 너무 시켜도 문제입니다. 어떤 조기 교육이요? 너무 불평을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2548님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면서 아니 왜 엄마 거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왜 내 것만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혹시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따님도 아니 나도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내 거는 모아나 지금 영화 모아나가 지금 상영 중이죠. 예. 보고 왔나 모르겠습니다. 신청곡 모아나 OST How Far I Will Go 꼭 틀어주세요. 오늘 전에 드렸는데 예, 따님이랑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597님 결국 올해는 양산을 샀어요. 생존템입니다. 남편도 하나 사줬는데 처음에는 남자가 민망하게 무슨 양산이냐고 기겁하더니 요즘은 매일 가지고 나가네요. 남자분들은 뭐 웬만하면 소지품을 최소화하죠. 예, 가방도 잘 안 들고 양산이 웬 말이에요. 이거 귀찮은데 어떤 분들은 뭐 비와도 우산도 안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요즘은 진짜 야, 이게 그냥 여성분들이 항상 예, 양산을 쓰고 다닌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제 남자 고객들을 겨냥한 양산들이 나오대요. 예. 이렇게 어떻게 되면 이렇게 좀 작은 거는 좀 이게 몸집이 좀 있고 키가 크신 분들은 이게 작은 양산을 쓰기엔 좀 뭔가 좀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막 3단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좀 길어지는 그리고 이렇게 약간 골프우산 같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양산이 요즘 나오더라고요. 휴대하기 쉽게. 예. 조금 약간 가격이 있긴 한데 요즘 같은 진짜 땡볕하고 폭염에는 예, 그만한 게 없습니다. 잘 사셨네요. 고마워하셔야겠네. 김혜정씨 예, 요즘 오늘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서 소품샵에서 귀여운 강아지 무늬가 그려진 양말을 샀어요. 예, 작지만 꽤 큰 기분 전환이 됐습니다. 이거 신고 나가면 소소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요. 나에게 주는 선물. 예, 나에게 주는 선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지만 그래요. 이런 소소한 선물을 그냥 저기 기분이 좀 꿀꿀하거나 좀 우울해지려고 할 때 이렇게 소소한 선물을 하나씩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나에게 주는 선물을 너무 이렇게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시면 그 선물의 어떤 감흥? 선물에 대한 감흥? 예, 뭐 이런 설렘? 이런 것들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예,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잘하셨네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김혜정 씨한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Chemical Brothers Black Rockin' Beat 예, 듣고요. Fat Boy Slim Praise You

케미컬 브라더스, 블락 락킨 비트, 그리고 팻보이 슬림 프레이즈 유 였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31일 금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8705님, 친구랑 나무 반지 만들러 공방에 갔어요. 오른쪽 검지 반지가 에너지, 예, 목표, 꿈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붉은기 도는 정목나무를 물결 모양으로 다듬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반지 끼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반지가 안 빠지는 겁니다. 로션에 오일까지 바르고 난리치다가 겨우겨우 뺐습니다. 순간 반지 절단해야 하나 싶어서 식겁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얇은 왼쪽 검지에 끼려고요. 예. 나무 반지. 예. 이게 좀 약간 그 좀 두껍겠네요. 그럼 두껍게 좀 만들 수밖에 없겠네요. 요즘 그리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그 예전에 저희 왜 할머니들이 주로 끼셨던 옷가락지 있죠. 예. 옥반지가 요즘 유행한대요. 예.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거를 이렇게 쌍가락지로 아주 그냥 막, 예, 손가락마다 그거를 끼고 다니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옥반지 파는 금은방에서 그 손님의 거의 한 80%가 20, 30대, 예, 젊은 여성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남성분들도,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또 끼어서 끼시고. 아, 그렇구나. 아니, 안 빠지면 오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붓기가 빠진 다음에 빼시면 되지. 뭘 아침부터 이렇게 로션에 오일까지 바르셔서. 잘못하면, 아니, 손 다쳐요. 예, 조심하셔야죠. 예? 아침에는 부어있죠. 얼굴도 그렇고, 몸 전체가 이렇게 좀 부어있으니까. 예, 오후까지 좀 급한 거 아니시면 좀 기다리셨다가 빼시지. 예. 아, 궁금합니다. 나무 반지는, 찾아봐야겠네요. 예. 저는 저기 그냥, 예, 결혼 반지를 그냥 끼고 다니는데, 예. 아이템을 하나 추가할까요? 예. 가운데에는, 예, 옷가락지를 하나 끼고, 또 검지에는, 나무 반지를 하나 끼고, 이런 식으로. 너무 좀 번잡할래나? 자, 해리 스타일스의 Adore You 신청하셨습니다.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You Look Good To Me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7월 31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

0: 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박가연 씨, 스마트폰 감옥 박스를 우연히 봤는데 너무 예뻐서 사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저는 스마트폰을 1시간 미만으로 해요. 굳이 필요는 없는데 자꾸 사고 싶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어쩌죠? 살까요? 말까요? 사지 마세요. 예, 뭐 중독도 아니신데 뭐. 예, 아, 스마트폰을 1시간 미만으로 하신다고요? 와, 오, 대단하신데? 예, 요즘 보기 드문 분인데요. 예, 사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시는 걸 보니까 이게 뭐 지금 약간 마음이 약간 허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거를 지금 이게 예, 소비 충동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예,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셔가지고 결국에는 박가연 씨가 쓰시지 않고 남 줄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얼마나 예쁘길래 예, 소비 충동을 느끼십니까? 저는 뭐 아예 애초부터 생각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전은주 씨, 야간 근무를 하니까 몸이 더 둔해진 것 같아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잠 깨려고 먹는 간식들이 다 체지방으로 자리 잡은 건지, 예, 그리고 새벽까지 눈 뜨고 있으면 허해서 뭐라도 먹게 됩니다. 먹은 걸 안 가져온 날은 믹스커피 두세 봉지를 한 번에 마시고 말이죠. 아이고, 믹스커피 두세 봉지면 이게 당이 엄청난데. 저희가 시장 가면은 그 시원 달달하게 얼음 동동 띄워서 파는 믹스커피가 보통 그게 네 봉지가 들어간대요. 그게 또 거기서 파는 게 한 2,000원 정도 한데 막 이만큼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한 양의 그 정도 달려면 두 봉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한 네 봉지는 넣어야. 오, 그러니까 예, 저녁에 잠이 안 온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예, 아니 조금만 드세요. 예.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바이오리듬이 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든 뭐 가장 늘 중요한 게 수면이에요. 수면. 예, 폭염에 좀 주무시기 힘드시겠지만 그 잠이라도 좀 예, 신경 써서 잘 주무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커피는 좀 줄이시고요. 예. 아, 6393님, 신빈님이 신청하신 로이 클락, Yesterday When I Was Young 듣고요. 호세 펠리치아노, Once There Was a Love.
1: Seems the love I've known has always been the most destructive kind. Guess that's why now I feel so old before my time. Yesterday, when I was young, the taste of life was sweet as rain upon my tongue. I teased at life

6393님, 신빈님이 신청하신 로이 클락 Yesterday When I Was Young 그리고 호세 펠리치아나 Once There Was A Love 두 곡 들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생하는 거를 알지 못했더라고요. 얼마 전 저에게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나. 다른 사람 살리느라 내 딸을 버려두고 있었구나. 나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따님도 힘든데 뭐 이제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안해서 얘기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라도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따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따님도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이렇게 뭐 물꼬가 터지는 거죠. 예, 대화의 물꼬가. 예, 자주 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461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홍지연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Back,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금요일 밤 끝곡 제임스 모리슨 You Give Me Something 전해드리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름의 바닷가는 계절 중에 가장 파래요. 느리게 넘실대며 치는 파도는 보는 사람에게 생명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엔 실제로 많은 것들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바다를 살게 하는 건 약 3.5%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염도입니다. 딱 그만큼의 염분이 바다 전체를 상하지 않게 하는 거래요. 적당한 소금기 덕에 그 긴 세월, 그 많은 걸 품고서도 바다는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지켜올 수 있던 거겠죠?

우리의 삶에도 나를 버티고 맞서게 하는 이유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남들 눈엔 별거 아니어도요. 그 작은 조각 덕에 힘내서 하루를 보냈다면 나한테는 충분히 가치 있지 않겠어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였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어요.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여러분을 살맛 나게 하는 소금은 뭔가요? 각자의 소금이 있겠죠? 딱 그 퍼센테이지만큼 삶에 존재하니까 힘이 나는 그런 거요. 저는 맛있는 밥, 내일 뭐 먹을까? 이따가 뭐 먹을까? 이 상상으로 버팁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생활이나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 등등 이런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1453님, 코바늘로 인형 만들기에 푹 빠졌어요. 손가락 두 개만한 인형을 뜨려면 3일이 필요합니다. 퇴근하고 밤그대 들을 때만 손을 꼬물댈 수 있거든요. 요즘은 꺼목살이 뜨고 있어요. 하나는 완성했고 하나 더 만들어서 친구랑 커플템 할 거예요. 하시면서 꺼목살이 인형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꺼목살이가 뭐지? 하루살이 같은 벌레인가? 했는데 너무 귀여운 인형이네요. 눈도 땡그랗고 몸도 통통하고 옛날에 텔레토비 닮았는데 이런 게 있었군요. 어쨌든 뜨개질하기야 진짜 힐링 되는 엄청난 취미라는 거 널리 알려져 있죠. 7270님, 언니가 이사하면서 꽃화분 하나 줬거든요. 물 줘야죠, 일광욕 시켜야죠, 잎사귀 닦아줘야죠, 할 게 은근히 많아요. 그냥 대충 키우려고 했는데 완전 반려식물 다 됐어요. 그래도 얘 때문에 집에 생기가 돌아서 좋긴 하네요. 묘하게 책임감도 들고 키우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집사를 하는 겁니다. 네, 식물들을 키우면서 대화도 하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화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36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발굴된 신예 10팀의 기념공연이 8월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 CJ아톨에서 열려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유재하라고 꼭 적어서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총 10분께 1인 2매씩 선물할게요. 신청은 오늘 방송이 끝나는 밤 12시까지 받을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1: 이영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좋을 텐데 성시경이 불렀습니다. 허승희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알렉스의 화분이었어요.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049님 며칠 전에 엄마랑 통화하다가 어릴 때 먹었던 서리태 콩국수 얘기를 했거든요. 어디 가서 먹어도 그때 그 맛이 안 난다고 했더니 엄마가 오늘 콩국물을 직접 해다 주셨어요. 서리태도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택배로 받으셨대요. 저 올해 마흔인데 엄마 없음 어떻게 살까 싶어요. 그러게요. 진짜 엄마의 이 자상함, 이 사랑, 이 열정, 할머니에게 택배로 서리태를 받아내는 이 집요함. 진짜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제 국수만 말면 되겠네요. 1634님, 어쩌죠? 친한 언니가 갑자기 바다 보러 가셔서 김천에서 출발, 신탄진 찍고 대천 해수욕장 가고 있습니다. 달무리도 예쁘고 이런 일탈 너무 좋아요. 설레요. 그러게요. 이런 바다 보러 가자라는 한마디에 떠나던 시절이 저는 20대 때 끝난 것 같은데 와, 이 열정 정말 부럽습니다. 달무리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림 같네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6537님, 큰일이에요. 저 요즘 화장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집에 와서 씻고 지우는 것도 귀찮고, 이거 여름 탓일까요? 귀차니즘은 답도 없다는데 얼른 다시 연애해야겠어요. 너무 오래 쉬었나 봐요. 아이, 근데 화장하는 거는 당연히 여름에 막 땀 많이 나고 번지고 지우는 거 피곤한데 막 귀찮죠. 누가 화장 가면 좀 개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발명하면 대박 날 텐데. 가면처럼 마스크 백 같이 쫙 쓰면 화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눈썹 달려있고 볼터치 달려있고. 아,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어 미스터 김, 4170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엄시동님 신청곡입니다.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서해 바닷가 근처의 캠핑장에서 철썩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누워 하루를 돌아보는데 남편이 내게 했던 그 한마디가 나를 또 피식 웃게 한다.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니. 나를 얼마나 좋아한다는 거야. 연애 7년, 결혼 2년 차인데 한결같이 내가 좋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람. 낮 동안 피곤했는지 코를 골며 잠든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나도 화품이 나서 그 옆에 눈을 감고 누웠다. 나는 어쩌다가 이런 예스맨을 내 삶에 들였을까? 남편은 어쩌다가 나처럼 하고 싶은 거 많고 호기심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그 좋아하는 집을 두고 산으로 바다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됐을까? 9년 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자신을 내게 집돌이라고 소개했다. 그 말에 떨떠름한 내 표정을 읽었는지 급하게 단어 하나를 덧붙였던 기억이 난다. 집돌이긴 한데 맞춤형 집돌이에요. 누가 나가자면 잘 나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게 좋거든요. 우리의 연애 시절을 되돌아보면 남편은 내가 하는 말에 단 한 번도 아니라거나 안 된다고 한 적이 없다. 즉흥적인 내가 혼자 신이 나선 도무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을 해도 남편은 진지하게 알겠다고 그렇게 해보자던 사람이었다. 안 되면 그때 가서 포기하지 뭐. 대신 출발을 좀 일찍 할까? 내가 집 앞으로 갈게. 자기는 시간 맞춰 나오기만 해. 하고 싶은 게 많을 뿐이지 쉽게 지치고 빠르게 무너지는 나를 남편은 다그치거나 나무란 적도 없다.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해도 돼. 하기 싫어졌어? 그럼 다른 거 하자. 나이가 많아봐야 겨우 두 살 차인데 아이처럼 방방거리다 제풀에 지치는 나를 남편은 묵묵히 그저 기다리는 사람이랄까? 이번 휴가 때도 그랬다. 햇볕을 조금만 오래 쬐도 몸이 따갑다며 폴짝대는 내가 속초에 가겠다고 바다 수영을 하겠단 말에 남편이 만반의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다. 선크림 필요해? 여기 있어. 해가 뜨겁다. 모자 쓸래? 여기 있어. 핫도그 먹고 싶어? 내가 사올게. 커피 마실래? 내가 다녀올게. 모래사장에 엉덩이 한번 붙일 새도 없이 나 하나 챙기겠다고 이리저리 땀 흘리며 뛰느라 혼자 얼마나 바빴을까. 그럼에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사진도 찍어주고 튜브도 불어주고 손풍기도 쐬주고 해달라는 거 그 이상을 해주는 남자가 또 어디 있을까 싶다. 나도 가끔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같이 해주고 싶긴 한데 내가 좋은 게 좋다니까 그럼 또 지금처럼 어디로 막 통통 튀어볼까 싶고 그러네.

토이의 좋은 사람,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이후 들으셨습니다. 와, 여름휴가 즐기는 두 분의 모습 그림 그리듯이 저한테도 그려졌어요. 와, 근데 정말 바다 수영을 신나게 즐기고 남편분은 그거 지켜보면서 사진 찍어주고 햇빛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하면서 모자 챙겨주고 선글라스 챙겨주고 선크림도 뿌려주고 핫도그 사다 먹여주고 정말 부럽네요.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고 하신 거 보니까 남편분에겐 아내를 챙기는 그 모든 시간이 행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맞는 짝을 만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윤인숙님 신청곡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보내드리죠.

내 사랑 내 곁에 김현식의 목소리였어요. 권현만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이었고요.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8848님 여름은 이열치열 이 맛이죠. 저 3피크 챌린지에 성공했어요. 대한민국의 지붕이라 불리는 3대 명산인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을 24시간 내에 오르는 거 3피크 챌린지라고 합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아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이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죠? 3피크 챌린지 성공 플랜카드를 앞에서 여성 두 분이 들고 있고요. 8848님이 만세를 부르고 계시는데 이 어느 봉우리에서 여기가 어느 산인지는 잘 안 보이지만 세 산 중에 하나겠죠. 근데 와 이거 하나 오르는 것도 힘든데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이 세 봉우리를 오른다고요? 그럼 한라산은 어떻게 갔다 오시는 거죠? 그 사이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올라갔다 내려 이거 어떻게 되지? 뭔가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체력이 철인을 뛰어넘는 챌린지인데 와 존경합니다. 이게 대단히. 1923님 저 드디어 화장실 문을 고쳤어요. 자취방 여기저기 고장난 걸 보면서도 취준생이라 흐린 눈 했었거든요. 첫 월급 받고 화장실 문부터 새로 했습니다. 한번 닫히면 안에서 안 열려서 늘 열고 살았어요. 이젠 문 닫고 씻을 수 있어요. 다음은 싱크대 고칠 거예요. 돈 버니까 살맛나요. 아 어떡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돈 모으느라 화장실 문 열고 생활을 하셨다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역시 돈이 좋아요. 6145님 집 이사하면서 추억의 피아노를 드디어 처분했어요. 여러 번 이사 다니면서 다른 건 버려도 피아노는 꼭 챙겼거든요. 피아니스트가 꿈이었고 집안 사정으로 할 수 없게 된 게 한이었는데 보내고 나니 마음이 가볍네요. 부디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쓰이면 좋겠어요. 아, 좀 속상...

0: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요즘은 연습실이 많고 학원도 많아서 정 치고 싶으시다면 칠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집에 놓고 있으면 또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좀 가볍게 생활하시고 언제든지 또 생각날 땐 쳐주세요. 안 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문용님 신청곡이에요. 한동준의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듣고 저 2부에 올게요.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아이유의 여름밤의 꿈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어요.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가사에 찐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G.O.D의 길. 90년대를 대표하는 국민 가수죠. G.O.D. 1999년 어머님께라는 곡으로 데뷔한 5인조 보이그룹이에요. 올해가 데뷔 27주년이고요. 1세대 아이돌 가운데 완전체로 꾸준히 활동하는 유일한 팀이기도 합니다. 오늘 골라온 길, 이 노래는 2001년에 발매된 정규 4집 챕터 4의 타이틀곡이고요. JYP 박진영이 멜로디와 가사를 썼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30일의 금요일 대사의 집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24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 13살이 된 주인공 라일리가 사춘기를 겪으며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이 다섯 개의 감정 외에 새로운 감정

감정이 생겨나면서 라일리의 감정 본부에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성장이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다룬 이 영화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책에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펜 끝에 다정함을 담아 써내려갔다는 김현수의 소설집 너무나 많은 여름이 중 한 구절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눈덩이를 굴리는 일과 비슷하다.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미워할수록 더 미워하게 된다.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G.O.D의 길, H.O.T의 빛, 허니패밀리의 남자 이야기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박원의 노력,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이었어요.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부활의 사랑할수록, 비612의 나만의 그대 모습,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같이 들어요. 정인의 미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그리고 7월의 마지막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애니악의 소녀는 달린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특히 알프스 산맥의 그림 같은 풍경 사진을 보면요. 초록 산에 파란 하늘, 그리고 하늘만큼 푸른 호수가 정말 비현실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호수가 왜 푸른지 여러분들 아세요? 물론 물이 맑기 때문이죠. 오염이 되지 않은 잔잔한 호수. 그런데요, 호수가 푸른 건 하늘 때문이라고 하대요. 아무리 7시에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물 색깔이 파랗지는 않죠. 맑은 호수가 하늘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기 때문에 호수가 푸른 거지 혼자서 푸른 빛을 내는 건

아닌 겁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기고 괜히 못마땅한 것들이 보일 때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오늘도 이번에 라라

0: 모습을.
1: 이번에 라라랜드 7월 31일 금요일이고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신화의 와일드 아이즈 듣고 왔어요. 이 매달 첫날과 마지막 날이 있는데요. 이번 7월 참 길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바빴기 때문이기도 하고 날씨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8782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오늘은요. 패밀리데이라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라라랜드를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최고의 서비스로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김현미님, 뽀니언니 휴가 가는 차에서 글을 남깁니다. 지금 휴가를 가는데 라라랜드 앞으로 또 글을 남겨. 지금 김해에서 10시에 출발해 강원도 고성으로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휴게소 3번 들렀다고 아직도 고속도로입니다. 그렇게나 정체가 된다고요? 5시 넘어야 목적지 도착입니다. 그래도 뽀니 언니 이쁜 목소리 들으며 남은 시간 즐길게요 하셨습니다. 꽤나 차가 막히나 봅니다. 김현미님, 이럴 때 졸음 오기 너무 쉽죠. 그러니까 안전운전, 졸음운전 오우노입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본다방이 문을 열 겁니다.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시원한 커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2번입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Show the shit out!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랜드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학여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커피향을 즐기러 오신 본다방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향민님이 문자를 던져주셨습니다. 콩디, 내일 신랑하고 딸내미랑 배드민턴 대회에 나갑니다. 늙음하게 시작한 운동으로 대회도 나가는 남편. 콩디 응원 받으면 더 잘하리라 믿어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늙음하게 시작한 운동이라뇨.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지금부터 청춘 아니세요? 이 대회라는 게 늘 긴장, 꼬리표를 달게 하죠. 긴장이라는. 네, 좋은 실력 뽐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도 좋지만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경기를 마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시면 꼭 라라랜드 앞으로 후기도 보내주세요. 이향민님이 문자 던져주셔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박미영님, 어제 부산에서 목포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 빨리 끝났네요. 차가 막힐 것 같아서 미리미리 가족 여행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 말이 뭐예요. 목포, 먹을 게 많아서 제 위가 작은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아우, 그쪽 지역은 참 먹거리들이 많잖아요. 박미영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최하나님의 문자 좀 볼까요? 콩디, 지금 내부 순환에서 자유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불금이라 그런지 도로가 벌써부터 꽉꽉 막히네요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이 시간쯤 되면 주말 또 쉬는 날이 있어서 차량이 늘겠죠. 그리고 차량이 조금만 늘어도 이 도로 용량이 넘는 순간 정체 아주 급격히 심해지죠. 그래도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프레지아니 콩디의 아들이 오늘부터 휴가라고 새벽에 거제도로 휴가를 갔답니다. 7살 때 갔었던 곳에 추억여행 간다며 설레하더라고요.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들이 즐거운 여행 하길 바랍니다. 후리지아님 아주 꽃향기가 나는 그런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갔던 여행지 정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똑같은 장소에 가면 느낌도 새롭고 또 마음먹는 것도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드님 즐거운 여행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얼리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One more time.

3380님이 주신 문자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요. 신랑이 귀국하신대요. 그동안 회사 일로 1년간 우와 해외 근무를 했습니다. 1년 동안이나. 방송 다 듣고 공항으로 마중 가려고 합니다. 설레고 기쁘네요. 아내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3380님. 설렘이 앞서겠죠. 1년 동안 못 보셨으니까 얼른 보고 싶다는 설렘이 가득하신 것 같고 문자에. 그리고 이제 무사히 돌아오는구나라는 안도감 때문에 우리 아내분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신가 봅니다. 3380님 사연이었었고 8372님 오전에 갑자기 부산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걔도 갑자기 저보고 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평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생맥주가 맛있다는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만땅입니다. 밀면과 회까지 몽땅 먹고 올게요. 하시면서 8372님 보내주셨어요. 이 한평이면은 전라남도 쪽이잖아요. 와, 한평에서 부산까지? 이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3시간 반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어우 갑자기 급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하셨네 친구끼리. 8372님 보내주셨고 김천에 있는 딸기 농장입니다. 요즘 너무 덥지만 9월 달에 딸기 모종 심는 시기라 더위 이기면서 딸기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육해서 맥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우리 3735님 저의 컨디션까지 이렇게 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더운 날씨에 딸기 농장에서 일을 하기가 참 만만치 않으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735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다방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퇴사자의 타임 준비했고요. 오랜만에 듣네요. 성진우 씨의 목소리입니다. 너의 얘기를. This is serious music we are dealing with here. Very serious music.

복잡한 생각은 가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바로 배달해드립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금쪽같은 금요일에 금쪽같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지금 듣고 싶은 노래 머릿속에 떠다니는 노래들 많죠. 그 노래를 잡아채서 라라랜드로 보내주시면 저 콩디가 바지런하게 챙겨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문자번호 샵 1062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오늘 첫 곡은요 7911님이 레드애플의 바람아 불어라 요 노래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아주 심플하게 노래만 딱 적어서 보내셨습니다. 전해드릴게요. 레드애플의 바람아 불어라.

개그맨 신청곡 퀵 서비스 7733님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김승지님의 쓰자니 듣고 싶어요. 이 노래가 배고프다고 보내주셨습니다. 학창시절 잘생긴 김승진 씨를 너무 좋아해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고는 했습니다. 저희 언니들이 참 좋아했던, 그래서 항상 어깨 너머로 아 노래를 들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5367님 불금 신청곡 룰라의 착한 사랑 듣고 싶어요. 90년대 제가 최애로 좋아했던 숨은 명곡입니다. 아이고, 최애로 좋아했던 숨은 명곡이야. 라디오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추억이 그리울 때면 가끔 듣곤 합니다. 이런 노래 있죠. 자신만의. 많은 사람들이 알진 않지만 추억이 그리울 때면 듣게 되는 나만의 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노래를 우리 5367님이 꺼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설라님, 암과 잘 싸우고 계신 거죠? 꼭 이겨내셔야 합니다. 제가 사는 부산, 부산에서 제일 더운 금정구예요. 아, 부산에서 금정구가 제일 덥습니까? 더우니까 몸이 힘드네요. 신청곡은 IOI 갑자기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설라님. 그리고 최혜성필님, 추억여행하고 싶어서 여성 락 그룹 와일드 로즈의 그대처럼 신청합니다. 아, 이렇게 멋진 노래가 또 있었네요. 최혜성필님 참여해 주셨고, 오늘도 또 도전 계속해서 안 되셨나 보네. 신청곡은요, 쎄쎄쎄 떠날 거야. 진짜 떠날 것 같아요 누님 하셨습니다. 아, 떠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성호님, 떠나시면 안 되지. 쎄쎄쎄 떠날 거야 준비해놨습니다. 못 떠나지? 그리고 샤크라의 한 5뉴월에 설이 내려요. 한 맺히게 하지 말게. 아, 그러니까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그거 엄청나다면서요. 나 그런 거 싫으니까 띄워드려야지. 최윤경님이 샤크라의 한 원하셨습니다. 두 곡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쎄쎄쎄 떠날 거야. 샤크라의 한.

0: 8705님 김건모 씨의 첫사랑 신청합니다. 이 노래만 들으면 항상 이모님이 생각납니다. 제가요? 가사에 나오는 천인상녀가 늘 이모님 같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아,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그녀를 상상했지만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 그녀. 아, 제가 좋아하는 패션이네. 우리 8705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김건모 씨의 첫인상. 그리고 이어지는 곡입니다. 1563님이 신청한 노래예요. 공이로비의 단발머리.
1: Kick me one of them funky ass beats.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오늘 1부 끝곡이 될 것 같습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 서비스 2부에서도 계속됩니다. 오늘 1부 끝곡은 0914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콩디와 함께하는 4시부터 6시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저희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0: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여섯 가지 예방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유나연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콩디. 제가 늦은 나이에 엄마가 되어 아기랑 둘이 있다 보니 너무 심심해서 아기 돌 전부터 라디오를 함께 듣기 시작했는데 그 아기가 벌써 35개월이네요. 매일 듣던 라디오에서 갑자기 콩디 목소리가 나와 첫 방송부터 빠지지 않고 듣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아기가 라라랜드 로고송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1주년 때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시켜도 불러주지 않더니 이제서야 불러주네요. 저희 아기 생일이 7월 31일이라 아기 생일에 맞춰 방송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 제가 사춘기 때부터 언니 볼륨을 높여요 라디오도 정말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기 너무 사랑해. 항상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렴.
1: 우리 어딘가요? 내일부터 저번에까지 오는 나의 연두.

랜드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박학기 씨의 비타민 듣고 왔습니다. 어머, 우리 유나연님 아기 목소리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그리고 유나연님이 사춘기 때 우리가 만났어 볼륨을 높여서 아무튼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아니 세 번째 생일을 맞은 아가가 진짜 라라랜드 로고송을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오, 너무 놀랐어요. 우리 아기 7월 31일이 세 번째 생일이라 했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앞으로 마음껏 뛰어놀고 많이 웃고 하고 싶은 꿈을 하나씩 키워나가는 그런 아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저 이번 스튜디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유나연님께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세상 이런 깜찍함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2부에서도 불금의 신청곡 퀵 서비스 계속됩니다. 라라 가족 마음속에 숨어있는 노래 한 곡을 딱 건져요. 건져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또다시 달려봐야죠. 조은영님, 방송을 가만히 듣다 보면 콩디를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곁에서 수다 떨고 싶은 사랑스러운 콩디를 위한 신청곡 꼭 들려주세요.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조은영님, 감사해요. 행복합니다. 제가 볼륨을 높여요를 10년 가까이를 하고 또다시 마이크를 전해받고 라라랜드 1년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저의 생각은 뭐냐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다가가면 그 진심을 언젠가는 알아준다는 걸 예진역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콩디를 응원해 주시고 좋아하지 않나 싶어요. 8641님, 방학이라 딸내미 체험학습 다니는데 라이딩하고 주차장에서 대기 타면서 듣고 있습니다. 대기 타면서 듣고 계시고 유피의 뿌요뿌요 신나게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라라랜드 앞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승기님의 결혼해 줄래 듣고 싶다고요. 1458님 주셨어요. 축가하면 저는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시면서 이승기 씨의 목소리 오랜만에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김은지님, 콩디 배철수의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듣고 싶네요. 문자 보내주셨고, 이화진님, 대학 시절 처음 사귄 남자와 이별을 하고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며칠이고 들으며 혼자 가슴앓이한 기억이 납니다. 박지윤의 환상. 제 나이 50을 앞두고 그때 그 감성 이제는 못 느끼겠죠 하시면서 화진님 보내주셨는데, 그런 것 같죠. 근데 그런 감성 어딘가에 아마 숨어 있을걸요. 언젠가는 뭐 이런 가슴앓이했던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도 정말 행복한 순간에 그런 감성, 깊이 담겨져 있었던 그런 감성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이화진님이었었고, 타임리스의 SG 워너비 7360님이 원하십니다. SG 워너비 타임리스도 많이 듣던 노래인데 아무래도 다음 기회에 들어야 할 듯요. 상큼한 이번 씨 파이팅 하셨습니다. 왜요? 늘 소개가 안 되고 패스 당하셨나 봐. 오늘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계현님, 늦은 출첵입니다. 본누님, 반바지 하길래 뭔가 했네요 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입었던 정말 다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반바지 그거를 보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잊어주세요. 근데 저는 그런 패션을 가끔 좋아한답니다. 저도 에코의 행복한 날을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행복한 날을 오랜만에 듣고 싶다, 에코의 노래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SG 워너비의 타임리스, 이어서 에코의 행복한 날을.

SG 워너비의 노래에 이어서 에코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마수정님, 콩디 오늘 월급날인데 통장에서 점만 찍고 나갔습니다. 점만 찍고 나갔어. 숫자만 알려주고 또 나갔어. 세상이 다 그런 거겠죠. 서영은의 웃는 거야 들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김경희님, 콩디언니, 불금이라 퇴근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동네 분들이랑 치맥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름 이견에게 프로젝트입니다. 하하하. 여름 휴가는 없을 것 같고 회사 일이 많으니 좋은 거겠죠. 긍정 모드 장착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지나의 위로 김경희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동네 분들하고 치맥하러 가신대요. 하,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고 오시기 바랍니다. 뿌요뿌요님이 하하의 너는 내 운명 신청하셨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가셨대요. 신랑이 친구들이랑 이 곡을 뮤지컬처럼 신나게 부르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신났었다고 이 노래 신청해 주셨고 아이들 학교에 학원 데려다 주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진짜 덥습니다. 박명수 씨의 바다의 왕자 신청합니다. 노효정님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하하의 너는 내 운명,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야 합니다.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번호 어떤가요로 다시 올게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나는 학생이고 그녀는 직장인이던 시절, 동갑인 여자친구는 차가 있었고 나는 면허만 있었다. 나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여자친구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 무렵, 나는 철저한 준비를 했다며 양수리 드라이브를 제안했다. 이번에는 자기가 진짜 운전할 거야? 맛집도 찾아놨어? 그럼 아주 그냥 짱짱 플랜으로 잡아놨지. 의기양양하게 출발했는데 올림픽 도로를 지나 8단까지는 참 좋았다. 문제는 그 다음. 여기서 좌회전이었나? 한번 잘못 들어선 길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됐다. 우리 회사 사람한테 전화해서 길만 물어보면 안 될까? 여자친구의 한마디에 자존심이 핸들에 턱 걸렸다. 야, 너는 툭하면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 그 사람들이라고 다 알아?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 무작정 큰 소리를 치고 1시간을 더 달렸는데 나오는 건 맛집도 양수리도 아닌 이름 모를 논밭. 결국 차를 세우고 대판 싸웠다. 아우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 됐어. 네 차 안 타면 되잖아. 가. 그래? 빨리 내려. 나 갈 거야. 그런데 그녀가 차를 몰고 진짜 갔다. 설마 했는데 정말 먼지만 남기고 쌩. 조금만 가다가 속겠지? 하지만 안 섰다. 나는 1시간을 터덜터덜 걸었다.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경적. 야, 걸어서 서울 갈 거야? 아니 전화는 왜 안 받고 그래? 빨리 타. 살았다. 하지만 차에 타는 순간 어찌나 서럽든지. 여자친구보다 못한 내 신세, 여자친구 회사 사람들에게 비치는 백수 남친. 이런 생각에 갑자기 주룩 흐르는 눈물이 왈칵했다. 아닌 척 고개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꺾어 창밖을 보는데

0: 하지만 지금은 우회 경로를 검색 중입니다.
1: 오늘도 국도로 간다. 뒷자리 안전벨트 완료. 네 아빠. 당신은 플레이리스트 빨리 준비하라고. 준비 완료. 네 4시잖아요 라라랜드 고정 완료. 아내보다 늦었지만 입사하고부터 이를 악물고 열심히 달린 나. 지금은 내 차 핸들을 잡고 가족을 태우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달린다. 길도 잘 찾고 인생도 잘 찾아온 것 같아 오늘도 괜히 핸들을 한번 또 토닥이게 되는 아주 뿌듯한 그런 오후다.

오늘 어떤가요? 정석진님의 아주 서글픈 사연이었습니다. 김장훈 씨의 고속도로 로망스 듣고 왔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자기 자신이 되게 작아 보일 때는 이런 일

사람을 만나면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 자차도 있고 좋으시겠습니다. 이뤄낼 거 다 이뤄내신 것 같아요. 뿌듯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드라이브 요즘 하고 계시는 우리 석진님에게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내분한테 점수 한번 시원하게 따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추억이 있는 노래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열심히 연기해서 재미있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인지를 켜둘게 이어서 스위스로우의 괜찮아 떠나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생생한 사연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4218님, 어제 퇴근 후에 아내가 정리 좀 하라길래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봉투에 있는 16만 원을 16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횡재한 기분이 드는 오늘입니다. 횡재했어. 그리고 여행 중에 맞는 생일입니다. 생일 맞으셨어요? 차를 세우고 꽃집 들러 장미 한 송이 사서 생일 축하해야 하는 남편. 너무 행복합니다. 에스쁘아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저 이번도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저녁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뉴가 뼈 없는 감자탕하고 왕만두라 기대됩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8285님 보내주셨는데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디 다치셔서 병원에 들어가 계신 걸까요? 아무튼 오늘 저녁 맛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김수경님도 콩디 더워요. 피서 가야죠. 저희 가족은 바위병풍 밑에 있는 계곡 가기로 했습니다. 계곡 시원하죠. 콩디는 어디로 가나요? 궁금요 하셨는데 아직 아무런 계획도 안 세웠네요. 뭐 언젠가 마음이 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그러면 잠깐 다녀오죠. 뭐 김수경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마지막 곡은요.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직원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8: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보면 능력도 좋고 성격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친절한 모습을 본 뒤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런 걸 후광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첫눈에 반했다는 건요. 외모 때문에 전부 다 마음에 들게 된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첫 인상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닐 거예요. 자꾸 마주치다 정이 들기도 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기도 하고 반대로 나 완전히 다른 모습의 매력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이유와 어떻든 사랑에 빠져서 누군가를 떠올리며 미소가 지어진다는 건 그건 참 행복한 일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봉민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듯한 노래죠. 가오마의 람바다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하지만 시작이 다르고 이유가 달라도요. 일단 마음에 들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것. 이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겠죠. 지금 우리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는 건 어떨까요? 팝스 프리덤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V로 시작해서 80으로 끝나는 그대 어제도 듣고 오늘 지금도 듣고 내일도 들을게요 하셨고요. GH로 시작해서 01로 끝나는 그대 팝스 프리덤이 있어서 이 밤 외롭지 않습니다 하셨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그대네요. 이 시간은요 제가 옆에서 노래도 들어주고 또 이야기도 함께 해주고 그렇게 친구가 되어드리는 그런 시간 보내게 해드릴게요. 내일 오세요. 스매시 마우스의 퍼시픽 호스트 파티, 슈가레이의 에브리 모닝.

음악은 시간을 데리고 돌아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음악과 함께했던 시절에 우리를 소환해서 그때 감정과 이야기들을 다시 눈앞에 펼쳐놓으니까요. 음악을 통해 추억의 한 장면 속으로 떠나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제가 그동안 너무 차트 1위 곡만 알려드린 것 같아서 1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1980년대를 빛낸 명곡들을 연도별로 한 곡씩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늘은 1981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7위 곡이에요. 포인터 시스터즈의 슬로우 핸드입니다. 80년대 초반의 여름은요. 디스코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상태에서 센스팝과 뉴 웨이프가 막 고개를 들던 음악적 전환기였죠. 애뜨거운 한여름밤의 열기를 완벽하게 식혀주며 당당히 차트 7위에 이름을 올린 곡이 바로 슬로우 핸드입니다. 포인터 시스터즈의 노래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곡으로 오늘은 7위에 랭크됐지만 뜨거운 상승세를 타고 빌보드 핫100 2위까지 오른 곡이에요. 서두르지 않는 사랑이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곡 포인터 시스터즈의 슬로우 핸드 들어보시죠.

같은 노래, 달인 느낌, 번안 곡 특선. 외국 곡의 멜로디는 그대로 두고 가사만 우리 정서에 맞게 바꿔 부른 노래를 번안 곡이라고 하죠. 마치 토요일엔 번안 곡과 원곡을 함께 들어보며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란히 들어볼 노래는 여름이면 바닷가와 캠프파이어의 모닥불이 떠오르는 노래예요. 쉐그린의 연가. 그리고 원곡인 포 카레카레 아나입니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딱 첫 소절만 들어도 손뼉을 마주치며 다음 가사를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게 되는 연가. 7080 세대에게는 학창시절 소풍이나 또는 대학 MT에서 함께 불렀던 추억의 노래이기도 하죠. 원곡은요,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전통 민요로 뉴질랜드의 아리랑이라고 불린 만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노래예요. 제목인 포카레카레아나는 마오리어로 호수가 잔물결로 일렁이네요 라는 뜻인데요. 이 노래에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로토루아 호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부족의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졌는데요. 부족의 반대로 만날 수 없게 되자 추장의 딸 히네모아가 밤마다 들려오는 연인의 피리 소리를 따라서 깊은 밤 차가운 호수를 헤엄쳐 건너 마침내 사랑을 이루었다는 전설이에요. 두 곡 나란히 들어볼까요? 먼저 번안 곡인 쉐그린의 연가부터 들으시고요. 이어서 키리테 카나와와 마오리 합창단의 포카레카레 아나입니다.

미셸 그린의 연가, 원곡인 키리테 카나와 마오리 합창단 보카레 카리아나 듣고 왔고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특선. 오늘 두 번째로 나란히 들어볼 노래는 역시 여름이면 생각나는 노래예요. 박재란의 진주 조개잡이. 바쁜의 펄리 셜스입니다. 원곡인 펄리 셜스는 하와이의 전통 민요를 바탕으로 영어 가사를 붙여서 탄생한 팝송이에요. 펄리 셜스는 진주처럼 빛나는 조개 껍데기라는 뜻으로 바닷가에 밀려온 조개 껍데기를 바라보면서 사랑과 추억을 떠올리는 노래입니다. 바쁜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까지 더했죠. 듣고 있으면 어느새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 노래를 우리나라에서는 쾌고리 같은 목소리를 지닌 박재란이 진주 조개잡이라는 제목으로 번안해서 불렀어요. 원곡의 낭만은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우리 정서에 맞는 친근한 가사로 한여름밤 파도처럼 시원한 감성을 전해줍니다. 두 곡 들어볼까요? 먼저 박재란의 진주 조개잡이부터 들으시고요. 바쁜의 펄리 숄스 이어집니다.

박재란의 진주 조개잡이, 파이픈의 Perishers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1970년대 중후반에 아름답고 섬세한 화음으로 사랑을 받은 밴드들의 노래예요. 단시스의 I'm Not In Love, 암브로시아의 How Much I Feel.

프란시스의 I'm Not In Love, 암브로시아의 How Much I Feel 듣고 왔습니다. 아프리카 음악의 가장 큰 매력은 듣고만 있어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리듬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아프리카 뮤지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메룬 출신의 색소폰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마누 디방고의 솔 마코사, 솔풍의 마코사 음악하고요. 기니 출신의 가수 모리칸테, 사바라바, 거긴 잘 지내나요? 두 곡 함께 하시죠. 어서마

마누디방구의 솔 마코사, 솔풍의 마코사 음악하고요. 게니주신의 가수 모리카한테 사바라바, 거긴 잘 지내나요?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막 펼쳐진 8월에는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적히게 될까요? 느긋한 마음으로 좋은 추억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그런 한 달을 꿈꿔보고 싶습니다. 세라 맥락클란의 I'll Remember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요즘 MZ들 사이에서는 다트를 던져서 여행지를 정하는 게임이 유행인데요. 전국 어디든 랜덤으로 떠나는 자유여행인 거죠. 예상할 수 없어서 더 설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스페셜한 국내 여행 원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때요?

2026년 8월 1일 토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스위스로 괜찮아 떠나 였습니다. 지도에 다트를 던져서 떠나는 랜덤 여행. 진짜 요즘 친구들은 여행지 하나 정하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처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만약에 이런 랜덤 여행을 정해준다면 떠나실 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반반일 것 같은데 제가 고집이 정말 세요.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를 조금 좀 피하게 된달까요? 뭔가 아 예전에 여기 가봤으니까 좋았지 하고 똑같은 거를 또 하고 또 가고 음식도 먹던 거 또 먹고 또 먹고 노래도 듣던 것만 듣고 해서 그 도전을 하기까지가 좀 이 용기가 좀 필요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랜덤으로 누군가가 정해준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약간 솔깃하면서 가볼까?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왠지 결국엔 내가 늘 가던 그곳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또 만약에 무조건 가야 돼 이런 전제가 있다면 정말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 같은 성격이 놓치는 게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디든 갈 수 있다 랜덤으로 정해준다 하시면은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으실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이요, 전국 어디를 가시든 저희 모바일 어플 콩만 있다면 상쾌한 아침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 SNS에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뭐 상쾌한 아침 다시 듣기 안 되나요? 너튜브로 들을 수 없나요?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실시간으로 못 들을 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듣기는 안 되고요. 여러분 콩이나 89.1MHz로 이렇게 딱 주파수 맞추셔서 5시부터 7시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지에서도 콩만 있다면 상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토요일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주말 계획들 저와 함께 나눠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꼬착, 하루 5분 쉽게
1: 쓱딱 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꼬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니 렌트.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6: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베란다 프로젝트 바이크 라이딩 들려드렸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있는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저희가 여유 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박서희님, 주말이지만 일찍 눈을 떠서 새벽 운동 나왔는데 상쾌하네요. 상쾌한 아침 들으면서 걷기 운동하니까 더 좋아요. 그러셨군요. 아, 근데 진짜 그 주말에 하는 운동은 평일에 하는 운동이랑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평일에는 살짝 뭔가 아, 강제적으로 해야지 하면서 아휴, 또 이게 내 루틴이니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가는 느낌이라면 주말에 하는 운동은 좀 자발적으로 내가 나를 돌보는 느낌? 왠지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느낌? 그리고 더 여유롭기도 하고 헬스장도 덜 붐비고 해서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운동 우리 서희님 잘 마치고 들어가시고요. 오늘 맛있게 아침도 차려 드시면 너무너무너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607님께서는 당직 근무로 출근하고 있어요. 육아에서 벗어나니 살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렇게 굉장히 신나 보이시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이 생기면은 출근하고 싶어진다고. 그래서 저는 그 연휴 때 사실 저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추석이나 뭐 아니면 이런 명절 때 선배 가정 있는 선배들이 좀 쉬시고 저는 뭐 출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선배들께서는 오히려 출근하고 싶으시다고 쉬라고 유원 씨 쉬어 출근하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나중에 왠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근 잘 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6607님.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이소라 데이트, 놀이플라이, 끝나지 않은 노래.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21년으로 돌아가서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를 소개해드렸었죠. 주말을 맞아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20위 에픽하이의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로 시작합니다. 우산에 이어서 장마송으로 유명한 곡이죠. 비가

이어서 19위는 SG 워너비의 타임리스입니다. 소몰이 창법을 선구한 분들이죠. 이 노래가 SG 워너비의 데뷔곡이었답니다.

2021년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16위는 스테이시의 ASAP이었습니다. 꾹꾹이 춤으로 많은 화제를 끌었던 노래였죠?

다음으로 14위 레드벨벳 조이의 안녕이 차지했네요. 원곡은 박혜경 씨의 노래인데 상큼 발랄한 조이 씨의 이미지와 딱 어울리는 곡입니다.

13위 아이유의 셀레브리티였는데요. 정규 5집의 수록곡이자 선공개곡이었던 노래인데 발매와 함께 음원 차트 1위까지 기록했던 곡입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9163님, 둘째가 오늘 데이 근무라 데려다주고 돌아가는데 졸리네요. 이제 3개월 된 신규 간호사랍니다. 힘들다고 자주 울어서 걱정이에요. 아이고. 진짜 병원에 가면요. 뭐 의사 선생님들 물론 바쁘시고 하시지만 저는 간호사 선생님들 보면서 진짜 참 대단하시다. 정말 이거는 직업정신이 아니라면 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만큼 감사하기도 하고 병원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계질서 같은 것도 더 엄격하고 그쵸.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신규라면은 더 초반에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3개월 됐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은 또 이게 적응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9163님께서 뭐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데려다 주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많이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상쾌한 아침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우리 둘째 분 함께 드시라고 달달한 수박 주스 두 잔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파이팅! 진짜 이 세상의 모든 막내들, 신입들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2PM의 노래 I'll be back.

FM I'll be back 듣고 오셨고요. 9008님께서 주말이지만 신생아 5개월 딸이 아침부터 놀아달라 해서 딸 덕분에 상아도 들을 수 있고 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어 너무 예뻐요 진짜. 저 침 봐. 저 턱받이에 묻어있는 침 좀 봐요. 아 진짜. 아니 제가요 여러분 아기를 막 그렇게까지 엄청 와 막 이러면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요즘에 주변에서 아기를 워낙 많이 낳잖아요.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예쁘고 우리 생활백서 함께하는 박철규 아나운서 딸도 너무 예쁘고 저희 아나운서실에 선배님들께서 최근에 출산을 좀 하셨어요. 남자 선배들께서. 아 그분들은 출산하진 않으셨고 이제 아기가 나왔는데 진짜 다들 인물이 출중해서 그런지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으니까 이들끼리 이어져도 너무 좋겠다 이런 망상을 하면서 사진 좀 보여달라고 제가 많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 9008님 우리 따님도 너무 예쁘네요. 아, 우리 그래도 예뻐도 육아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는 마찬가지시겠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디카페인 콜드브루 한 잔 보내드릴게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녹두 머물러줘.

0: 안녕하세요. 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제.

0: 소택 도시공사.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텍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허이원의 상쾌한 아침. 허이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1부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이네요. 1부 마지막 곡은 New Hope Club의 Let Me Down Slow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가져볼게요. 월요일에 배웠던 노래 다시 복습해 볼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아름다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들으시면서 나만의 문장으로 도전해보세요.

첫 번째, 매번 날 설레게 만들죠. 두 번째, 당신은 날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세 번째, 난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스웨덴 프로젝트 그룹 Gamma Skies 그리고 스웨덴 싱어송라이터인 빅터 룬드버그의 협업곡 Season of Love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 곡은 2024년에 발매가 되었어요. 첫 번째 미션 문장, 매번 날 설레게 만들죠에 해당하는 가사 찾아보세요.

와우, 목소리가 정말 따뜻하죠. 그리고 둘의 그 목소리가 참잘 어울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Beneath the starlit sky. Starlit이라고 하면은, 별이 빛나는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starlit,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beneath the starlit sky. Our love's secret line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our love's secret line. 우리의 사랑에 뭐 비밀스러운 선이 있대요. 과연 어떤 뜻일까요? 우리 사랑에 비밀스러운 노선이 있어요. 둘만이 아는 곳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Like leaves, 나뭇잎들처럼. We soar so high. 우리는 높이 날아올라요가 되겠죠? Beneath the moonlight. 이번에는 달빛 아래에서라고 했습니다. Soft touch. 부드러운 손길. Your hand in mine. 내 손을 잡은 당신의 손. 네, 눈앞에 장면이 상상이 되는 것 같죠? Gets me every time. 이 부분 들으셨나요? Gets me every time. 그냥 단순히 그 앞에다가 it 정도가 생략이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It gets me every time. 매번 날 설레게 만들죠에 해당하는 가사였습니다. 이 get someone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거든요. 좋은 표현을 알려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매번 날 설레게 만들죠에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은 당신은 날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들을수록 뭔가 아름다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Lost in the city lights. 도시의 불빛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인 거예요. Lost in the city lights. Our love's electric, right? 이렇게 질문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Our love's electric, right? 우리의 사랑은 전기가 흐르는 듯하죠. 그렇죠?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강렬하다라는 말입니다. You make me feel alive. 해석되시죠? 당신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요. I know July is gone. 무슨 뜻이죠? 그래요. 7월은 지나갔죠. You make me feel at home. 7월은 지나갔지만 You make me feel at home. 당신은 나를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라는 가사였습니다. 예, 편안한 장소, 아무래도 집이 가장 그런 장소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사에서도 You make me feel at home.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이 느끼게 해준다. 당신은 나를 편안하게 느끼게 해준다. 라는 가사입니다. You make me feel at home. 어렵지 않죠? 특히 7월이라는 달이 언급이 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사랑 중에서 7월이라고 하면 여름의 열기죠. 열정을 비유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In the neon glow라고 했습니다. 아, 네온 불빛 속에서도 당신은 나를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라는 부분까지 해석해봤어요. 이어서 세 번째 미션 문장. 나는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라는 부분 찾아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깊이 빠져든다라는 가사 뭐로 들렸나요? I dive into you라고 들으셨나요? Dive into you 이 부분이 I dive into you 이렇게 연음 처리가 세련되게 잘 들렸습니다. As the leaves change color, 나뭇잎들이 색을 바꿀 때에도 I dive into you. 나는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나는 당신에게 푹 빠져들어요. Dive into 하면 뛰어들다 라는 해석도 되지만 뭔가에 혹은 누군가에 푹 빠지다 라고도 해석을 하니까요. When summer's fading, 여름이 점점 fading, 사라질 때 There's nothing to do.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But 까지 들렸어요. 그러면 이때의 but은 뭐뭐를 제외하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가사가 이거였어요. Bask in the glory of the winter sun. 이 부분 들으셨나요? 특히 bask in 이라는 표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뭔가를 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bask in the sun. 햇볕을 누리고 햇볕을 쬐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햇살의 glory, 아름다움, 뭐 장관, 뭐 영광 정도 되겠죠. 겨울 햇살의 그런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일 뿐. 네. 여름이 점점 사라지면 이러이러한 걸 누리는 것일 뿐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전체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죠. Maybe this is the season of love. 어쩌면 지금이 this is the season of love. 사랑의 계절인지도 몰라요. 네, 이 부분까지 들어봤습니다.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곡 들려드릴게요. Gamma Skies, Victor Lundberg의 Season of Love.

0: 그럼 아름답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매번 날 설레게 만들죠에 해당하는 가사 잘 떠올려보세요. 뭐였나요? It gets me every time 이라는 표현으로 익혀봤습니다. It always gives me butterflies.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I got butterflies, I got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리고 배워보셨을 건데 뭐 긴장될 때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설렐 때, 뭔가가 나를 설레게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You still give me butterflies. 좀 더 와닿으시죠? 당신은 나를 여전히 설레게 해요에 해당하는 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날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You make me feel at home. 그렇죠. You make me feel at home. You make me feel comfortable. You make me feel safe. 네, 이처럼 좀 익숙한 단어로도 대체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난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I dive into you. 맞아요. I dive into you. I fall for you. I fall deeper for you every day.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더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첫 번째, 매번 날 설레게 만들죠. It gets me every time. It gets me every time. It gets me every time. 두 번째, 당신은 날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You make me feel at home. You make me feel at home. You make me feel at home. 세 번째, 난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I dive into you. I dive into you. I dive into you. 네, 굿모닝 팝스에도 매일매일 푹 빠져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은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꽁스꽁스로 돌아올게요.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나님 선정 이어듣기 꿍룰 짝꿍 노래들 들려드립니다. 꿍스꿍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맛집, 환상의 짝꿍 노래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들 이어들으면 꿀맛이다.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효은님 사연 보내주셨네요. 요즘 썸 타고 있어서 세상이 말랑 복숭아 빛이거든요. 제 마음을 쏙 빼닮은 노래들이 있어서 신청합니다. 제니의 Less Than A Lover 그리고 효린 이게 사랑이지 뭐야 들려주세요. 그러셨군요. 효은님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해드리고 싶은데 말랑 복숭아빛의 마음을 못 느껴본 지 좀 돼가지고 이거를 DJ로서 완벽하게 공감을 하려면 저도 썸을 좀 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문자로 대리 말랑 복숭아빛 이거 좀 느껴볼 수 있다니 이것만으로도 저는 또 감사하네요. 효우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두 곡 짝꿍 노래 듣고 올게요. 제니 Less Than A Lover 그리고 효린 이게 사랑이지 뭐야.

이어 들으면 더 좋은 노래 꿍스꿍스 568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코너 가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실력은 절대 못 미치지만

부르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해지는 고음 파티 노래들을 즐겨 부릅니다. 김민석 취중 고백, 이창섭 천상현 신청할게요. 두 곡 다 커버곡이라서 취향 저격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쵸, 스트레스 받을 때 코너 가서 이렇게 고음인 노래들 지르면 너무 스트레스가 싹 풀리죠. 하지만 너무 과하면 목소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 최대한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5683님의 짝꿍송 같이 듣고 올까요? 김민석 취중 고백, 이창섭 천상현.

김민석 취중고백, 이창섭 천상연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꽁스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짝꿍 노래들 틀어드리겠습니다.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8414님께서 평소 출근길에 매일 햄디의 상하를 들으며 여의도로 출근하는 96년생 애청자입니다. 쉬는 토요일에도 일찍 눈이 떠져서 상하를 들으며 문자 남겨봅니다. 햄디가 DJ로 오시고 나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일상의 루틴이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허유원 아나운서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친구야! 96년생 8414님.

님, 반갑습니다. 또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제가 또 96년생 하면은 유난히 동갑이다 보니까 애착이 가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시죠? 이 나이 때 제 주변의 또래들이 요즘에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결혼도 해야 되죠. 직장에서도 치죠. 다양한 고민들 있으실 것 같은데 상쾌한 아침 들으시면서 같이 이렇게 위로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시작하는 일상의 루틴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에게 8414님께 같이 힘내자고 시원한 수박 주스 한 잔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여의도 96년생 러들 파이팅!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코나 팝의 I love it.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나는 유명한 집순이다. 그것도 슈퍼파워 집순이. 집순이지만 집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 특히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은 날이다. 왜냐면 신상 화장품들이 도착했으니까. 나는 코스메틱 덕후 코덕이다. 화장품을 좋아해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제품까지 좀 괜찮다 하는 것들은 싸그리 모으고 있다.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취미만큼 내 화장 기술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도착한 신상 화장품들을 하나하나 언박싱해보고 내 얼굴을 도화지 삼아 열심히 테스트해볼 예정이다. 힘들게 직구한 제품도 있어서 어찌나 신이 나는지. 화장 지우는 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오늘은 내 얼굴에 스케치하면서 신나게 힐링해야지.

오렌지 캐러멜 립스틱 들려드렸고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1897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화장품 덕후, 뭐 코스메틱 덕후, 코덕들, 상하 가족분들 중에서도 꽤나 계실 것 같은데요. 참 이게 화장품 회사들이 너무너무 똑똑한 게 패키징을, 그러니까 그 겉에 있는 포장이나 그 외관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화장품이 그냥 단순히 화장을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소장품처럼 좀 모으는 재미? 이런 것도 생기는 것 같고, 또 사은품을 그렇게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뭐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뭐 귀여운 키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면은 이거 왠지 이 가격에 이 사은품까지면 이득인데? 하면서 화장대에 화장품만 이렇게 쭉 쌓여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여성분들께서는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 뭐 얼굴에 발라볼 수도 있고 또 나를 꾸미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1897님 언박싱은 좀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기회 되실 때 화장대 한번 구경해보고 싶은데 What's in my bag처럼 What's in my 화장대 하나 공유해 주시면 너무 재밌겠네요. 사연 보내주신 1897님께는 배달앱 만원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들의 주말 어떤 얘기들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올 텐데요. 그레이의 Make Love에 이어서 콜드의 Fresh 두 곡 이어드릴게요. One, two.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3: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2: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픽시랏의 마마두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8월의 첫날이자 주말인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은 41.4도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기상관측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한낮에도 서울이 34도, 대구 37도, 부산이 39도, 양산은 4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이번 주 내내 휴가를 떠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은 올여름 가장 많은 휴가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목적지까지 서두르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출발하시고 안전거리 확보와 충분한 휴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정체 벌써 30km 가까이 됩니다. 강일에서 서종 사이와 이후로는 동산요금소에서 춘천분기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서울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본능,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왜 이제야 왔니? 어디에 있었던 거니? 조금은 늦은 듯 이제야 만났네. 내 앞에 서 있는 네가 웃고 네 옆에서 네 손을 꼭 잡고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바라보다 유난히 가벼운 발걸음에 저절로 나오는 이 노래가 널 닮아 그럴까? 아름다운 이 멜로디. 정엽의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멜로디로 시작하는 하루,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8월 1일 토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8월의 첫날이네요. 장숙자님, 주말도 행복한 음악 감사합니다. 덥지만 뽀송한 하루 보내세요. 아침 인사 주셨고요. 0579님, 경아님 음성 들을 때마다 맑은 물방울 소리가 들리는 듯 너무 행복해져요. 제 목소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끔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들이 주문처럼 돼가지고 정말 목소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퇴직연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그리고 신승훈의 어긋난 오해까지 들으셨습니다. 8440님이 좋은 노래들이 계속 나오니 꼼짝 못하고 앉아있어요. 참 좋다 하셨네요. 계속 붙잡아둬야겠는데요. 8440님을. 0756님 실외 대소변하는 반려견 덕에 주말 아침에도 경화님 목소리 들으면서 산책합니다. 아침부터 요란하게 우는 매미 소리와 경화님의 목소리로 여름을 즐기고 있어요. 와, 요즘 정말 매미 소리 엄청나지 않나요? 저 여름 된 이후로 아, 매미 소리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습니다.

귀엽게. 와, 요즘에 매미 소리가 거의 사람 목소리로 치면 저러다가 성대 어긋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엄청나더라고요. 오광례님, 바닷가에 놀러가서 모래사장에서 발가락 꼼지락거려 건져올린 조개로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셨네요. 어머, 말씀해 주신 모습이 마치 섬소녀 같다. 5651님, 잘 익은 자두 수확했어요. 너무 더워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자두 겉에 그 흰 가루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 신선하고 아주 달잖아요. 그런 게. 그런 자두들이 아주 주렁주렁 열린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같이 노래 듣죠? 셀린 디온이에요. Because you loved me.

그 시절 기억나세요? 그때 뭐 들었어? 오늘은 4756님 선곡입니다. 어릴 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애청하는 저만의 명곡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그중 최애 노래들 신청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신청하신 곡들을 보니까 90년대 주모반의 노래들이네요. 그때쯤에 4756님은 뭘 하고 계셨으려나요? 4756님의 애청 플레이리스트 같이 들어볼게요. 토토의 그대의 눈물까지도, 스카이의 영원.

그때 뭐 들었어? 4756님 선곡으로 투투의 그대 눈물까지도 스카이의 영원 들으셨습니다.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배경음악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코너 같네요. 익숙하지만 새로운 코너 그때 뭐 들었어? 여러분의 추억 속 플레이리스트 보내주세요.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에 즐겨 들었던 곡들 기다립니다. 홈페이지 그때 뭐 들었어?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방송 중에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뽑힌 분들에겐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릴게요. 3곡 이상 부탁드려요. 6253님이 라디오를 들으면 누군가의 사연 있는 노래가 제 기억 속 추억을 꺼내주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노래 들으시면서 많은 추억을 좀 떠올리셨을까요? 여러분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1539님 신청곡입니다. 크레용팝의 빡빡빡. 그리고 구혜원님 신청곡이에요. 틴탑의 미치겠어.

노래웅팝의 빠빠빠, 틴탑의 미치겠어 들으셨습니다. 김현희님, 노래가 왜 이렇게 좋음요? 이 시간 원래 강아지 산책 다녀와서 TV 뉴스 보는데 라디오를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함께 하셔야지요. 유옥이님, 텃밭에서 텐트 치고 남편과 자고 일어나 파란 식물과 빨갛게 익은 고추 넝쿨 더덕잎을 보니 너무 기분이 상쾌했어요. 야외에서 경화님 방송 들으니 너무 좋아요. 찐 애청자입니다. 유옥이 드림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어머, 보내주신 풍경이 너무 목가적인 풍경 아닌가요? 아, 그리고 또 애청자 앞에 찐을 붙여서 보내주셨네요. 찐 애청자 유옥이님 감사합니다. 고추장 감자 조림 중. 아주 이렇게 담백하게 한 줄과 함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약간 깊이 깊은 프라이팬에서 보글보글 지금 한창 졸여지고 있는 맛깔스러운 감자 조림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지금 그 부엌 안에 맛있는 냄새가 가득하겠어요. 냄새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성훈님, 주말에는 왜 눈이 일찍 뜨이죠? 더 자고 싶어도 잠도 안 와요. 우아조를 들으셔야 되니까요, 이성훈님. 피노키오의 노래 들을게요. 다시 만난 너에게. 그리고 정재욱의 노래 이어집니다. 들리나요?

KBS 1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4116님, 16개월 손녀가 제 소중한 라디오를 만지다가 채널을 바꿨어요. 행복한 아침, 음악 정말 좋네요. 채널 고정하고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오, 이것은 손녀분이 연결해준 인연인가요? 이 소중한 인연 계속 이어가 보시죠. 4116님. 한인봉님,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서 벌레 모기 등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를 망으로 막으면 효과 있어요. 오, 여름철 지금 벌레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이브의 노래 함께 들어요. After Like.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 패드.

0: 좋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7: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1부 끝곡으로 가즈에보의 I Like Chopin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졌던 휴가 행렬이 이번 주말 절정을 맞겠습니다. 주요 고속도로는 아침부터 정체가 시작돼 낮 1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발 전 교통정보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는 돌발 상황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수안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는 제천 쪽으로 반제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역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안성분기점에서 서안성 사이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안성맞춤휴게소에서 금광 2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반대 평택 쪽으로는 평택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와 덕평휴게소에서 이천 부근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원주 사이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

0: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2부 강귀민님의 신청곡으로 시작했어요. 레드애플의 바람아 불어라.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 시간에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 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 원.
6: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6: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13: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우린 지금 그곳에 있어요. 우리 유니버스.

오랜만에 차를 쓰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면서부터 불안이 엄습. 차를 어디에 뒀더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넓은 주차장을 살펴보는데 같은 기종의 차는 많지만 모두 남의 차. 팔을 앞으로 뻗고 차키를 누르면서 주차장을 누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집중력을 발휘해보지만 어디에서도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혹시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놨을까? 뒤적여봐도 없다. 무더운 지하 주차장을 조급한 마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니 송골송골 땀이 맺히는 이마. 2층이 아닌가? 한층 더 내려가 봐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차키로 삑삑 자기 차를 찾고 부르릉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소리가 참 경쾌하게 들린다. 부럽다. 비상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 다시 팔을 뻗고 키를 눌러본다. 덥고 습해서 얼른 탈출하고 싶던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 유니버스 오늘은 지하 주차장에서 헤맸어요. 저야 운전을 안 하니까 운전자로서 이런 경험은 없는데 이런 분들을 지인으로 두고 있는 덕분에 같이 차를 타다가 차에서 내리면 주차칸 번호 찍는 게 제가 습관이 됐답니다. 주차를 어디다 했는지 깜빡한 분들이라면 이 여름 곤혹스러우시

있죠. 메모나 사진이 없으시더라도 차키를 누르자마자 차를 찾는 기적, 올여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유니버스에서 들은 곡은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였습니다. 이어서 노래 들을까요? 강승윤의 아이야, 그리고 김민종의 하늘 아래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Reflection 그리고 98Degrees의 Because of You 들으셨습니다. 8559님이 환갑이 되어가도록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건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요? 28살 아들이 너무 많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네요. 너무도 이쁜 아들 아프지 않도록 응원해 주세요. 2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도 너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얼마 전에 8559님 생일이셨었는데 너무 이렇게 경황이 없으시다 보니까 생일도 잊었었다는 그 사연도 주셨던 것 같아요. 참 이 누구나 삶의 질곡은 있겠지만 28살이면 한창 이렇게 푸르고 눈부신 나이인데 지켜보셔야 하는 부모님 심정을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만 아드님 하루빨리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고요. 8559님도 심신 잘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김은실님, 친구에게 상처받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더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사람이 미워질 때면 내가 너 사랑해주자 마음먹으니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아요 하셨네요. 참 그쵸. 모든 에너지가 제가 상대에게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마음의 에너지를 쓰면 이게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김윤숙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듀스의 우리는 그리고 윤명선님 신청곡 이어집니다. JD1의 목소리로 책임져.

듀스의 우리는 제이디원의 책임져 함께 들었습니다. 김용수님, 강릉 경포호수 너무 좋네요. 설악산이 호수에 풍덩 빠져버린 풍경이 예술이에요. 러닝하는 분들도 많고 청둥오리는 아침 사냥에 열심히 해요. 하고 아 풍경 보내주신 게 너무 좋네요. 야 설악산이 호수에 풍덩 빠져버리다니. 설악산을 두 배로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지상에도 있고 물속에도 있고. 3082님 조카님 발에서 청국장을 숙성시키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신발 벗는 순간 집안에 화학무기 경보 발령돼요. 방독면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런 건 얘기만 들어도 냄새가 나는 것 같죠? 아 지금 3082님 사연을 주시면서 집안에 화학 경보를 우아저 아내까지 퍼뜨리셨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두 곡 이어드릴게요. 알리의 서약, 라이엇 밴드의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동물원에 우리가 세상에 길들기 시작한 후부터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휴가를 떠나는 차량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량이 함께 도로를 이용하면서 평소 주말보다 더 긴 정체가 예상됩니다. 장거리 운전이 길어질수록 피로도도 높아지는 만큼 2시간 정도 운전했다면 한 번씩 쉬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성산대교부터 차량들 서행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동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사이와 이후로는 남춘천에서 춘천분기점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는 홍성휴게소 일대와 내촌 부근 다시 양양분기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이 여파받아 창원분기점 일대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8월의 첫날이 되자마자 도심이 한산하죠. 무더위 견디며 열심히 일한 만큼 이제는 더위를 피해서 전국 각지의 피서지로 떠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휴가라는 말은 뭘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기분 좋아지죠. 집에서 뒹굴뒹굴해도 좋고요. 시원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좋고요. 멋진 해안도로 드라이브해도 좋고 온 가족 다 같이 지역의 특산물도 먹고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놀다 보면 더위가 저 멀리 사라져버려요. 열심히 일한 만큼 피서다운 피서, 휴가다운 휴가 멋지게 즐기시면서 함께 하시죠.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